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것이 많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서 닮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매 순간 나의 참된 거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진영 주의 말씀은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미운이님, 훈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묵상 끝냈고 지금은 청소하며 방송 듣네요. 샬롬 인사 건네셨고 우리 행복한 엄마님께서 아 저도 한 달 반 전에 갑상선을 반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목소리가 썩 안 나왔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걱정하다가 나중엔 좋아하던데요. 잘못해도 큰 소리 못 지르니 좋다고 크크크크 너무 걱정 마세요. 뭐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아 갑상선 수술을 먼저 받으신 우리 다영님께서 후기를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순화시키시네. 예. 근데 목소리도 돌아올 거예요. 예.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예. 우리 범사의 감사님께서도 와주셨고 가을조아님 오늘도 방송 들으며 하루의 시작 근무하고 있습니다. 26살 딸아이가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 중인데요. 오늘도 얼굴 못 보고 지나가네요. 피곤하지 않기를 안전하게 잘 돌아오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도 방송 통해 전해지는 찬양들 또 여러 토크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라고 효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하맘님께서 이번 주 며칠 동안 앞으로의 갈 길을 고민하며 조금 마음이 무거운

가졌는데 저에게 길, 비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곡 너무 듣고 싶어요. 주발 앞에나 엎드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청하셔서 옹기장이가 부르는 이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박혜미, 신영진, 온 땅과 만민들아, 세상 권세 멸하시러. 왕이신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접속곡이었고요. 김형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온 기장이 주발 앞에나 엎드려, 우리 하하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골목길 처자님은, 저도요 갑상선 전절제 했는데 지금 저 찬양인도 해요 라고. 이야, 뭐 그러니까 앞서서 갑상선 수술 받으신 분들의 여러 사연들이 도착을 하는데, 야, 이 굉장히 용기가 되지 않으실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까지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닉네임 애기님은, 오늘 휴무 아침부터 찬양 들으며 시작합니다. 너무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페이스72님께서는 출근 전 오늘 오프닝에 깊이 공감하고 출근했습니다. 살면서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매 순간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신청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청하신 곡 준비했고요. 강승민이 부르는 곡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하늘소망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내일은 엄마를 4월에 보내드리고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날. 아직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엄마와의 이별은 많이 힘드네요. 신청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러빔이 부르는 곡으로 이 곡 전하면서 우리 정인님 마음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함께합니다.

충성은 단순한 열심이나 지속적인 노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며 그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인격적 성품입니다. 근면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도의 근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품으로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책임감이란 하나님과 이웃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실제 삶 속에서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유연성은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뜻합니다. 몸이 유연하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지만 몸이 뻣뻣하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삶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은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맞추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었고요. 앞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보컬 송미애의 예 주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정진 목사님의 책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성품 사전 이란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성도의 충성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인격적인 성품이고 우리 성도의 근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성품이고 또 성도의 유연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본질적인 성품일 수 있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했습니다. 9시 42분 55초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님께서 샬롬, 저 오늘 49번째 제 생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 거 있죠? 유유라고. 아, 약간 쓸쓸하게 자축사연 주셨는데 우리 일단 우리 김성헌님 축하드립니다. 야, 49번째 생일이면 혹시 78 말띠신가요? 친구야, 생일 축하한대. 아, 성헌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이제 올 거예요, 속속. 우리 순이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자축사연 주셨네. 연차 냈어요. 교회 친구들과 점심 약속,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절 빚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자축사연 주셨는데 우리 김남수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원데이 월십의 원데이 축복송이었고요. 아침 나무 함께한 축하해요. 앞서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아보카도님, 직장 생활 9년 만에 처음으로 수술 퇴원 후에 맞는 진짜 평안한 그런 휴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근인데 일단

하는 이 시간을 최대한 잘 보내보려고요. 나무엔의 곡 신청곡 아까 나무엔 곡 나갔죠 우리. 쉼. 아 우리 아보카도님께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선곡이었는데. 그 타임머신 기능 레인보우 이용하셔가지고 보자. 이게 한 8시 한 30분 정도 되려나 그 전후 즈음에 이 곡 선곡했거든요. 나무엔의 쉼. 예. 잠깐 들으시면서 꿀맛 같은 또 쉼도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형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마커스의 가족이에요. 오늘 첫 곡 전해드렸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럭키비키님도 이렇게 답장 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 공감해요. 집이든 어디서든 뭔가 약간 2% 부족하더라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요. 무엇이 중헌디? 라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컨셉은 무엇이 중헌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특히 이렇게 화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내가 아직 손 내밀지 못한 내 마음에 앙금이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도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 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 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조정훈 ES 더 황수와 찬양하는 가정 들으셨고요. 포스터의 가족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속 좁은 최 여사 세월이 갈수록 더 좁쌀이 되는 건지 태평양은 아니어도 너그럽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는 넉넉한 인간으로 이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글 보내주셨어요. 아, 3665님께서는 어제 요양원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큰언니 작은언니와 함께 엄마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치매로 기억은 옛날에 머물러 계신 98세 엄마. 그래도 건강하셔서 늘 감사하답니다. 장미의 계절 꽃을 참 좋아하시고 잘 기르셨던 엄마세요. 엄마 엄마라는 찬양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송정미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6220님께서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찬양아이님께서는 오늘 늦둥이 첫째하고 10살 차이 나는 이애셀 생일입니다.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돌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름처럼 에벤 에셀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축하곡은 이 이름처럼 에벤 에셀 준비했어요. 자, 먼저 최 여사님께 전해드립니다. 달가연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지선, 박승민 함께한 에벤에셀 아이들 이름을 어쩜 이렇게 멋있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에셀이 두돌 함께 축하하며 전해드린 곡이었고요. 피아워십의 다윗에게도 송정미의 엄마 엄마 다윗가요 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마 이 찬양은 따라 부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던 곡인데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주아랑님도 에세리의 두돌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래서 저희 선물 준비했어요. 온 가족 둘러앉아서 맛있게 드시라고 장간에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여기 다녀왔거든요. 너무 멋지게 또 삶에 간증을 해주시는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에셀이는 두 돌, 두 살이라서 닭갈비 약간 매콤한데 먹을 수 있을까요? 잘 씻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멋쟁이님께서 손경민, 김정희, 어머니의 기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참 귀한 찬양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찬양의 가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손경민, 김정희, 어머니의 기도, 또 마마스 브런치, 엄마의 기도 전해드렸어요. 내일 또 뭐 어버이날 앞두고 있잖아요. 아, 이 선곡들은 내일 함께 나누면 참 좋은 곡들인데 오늘 미리 이렇게

이렇게 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가사가 또 다르고 그렇게 이렇게 오늘도 좀 잠잠히 가사에 주목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5월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피스메이커님께서 잔잔한 목소리의 진행으로 혼자의 시간이 아름다운 찬송들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라는 또 마하나이님의 문자도 도착했고요. 감기 조심하시라고. 태연님께서는 심심해서 무작정 지하철 타고 놀러 가요. 지하철로 놀러 가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요즘 잘돼 있으니까. 신혜숙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는지 가볍게 여행하기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곡은 2부 시작하면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찬양들 전해드릴게요. 허유미님께서는 오늘도 모두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무명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저도 처음 듣는 찬양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1부 끝곡으로 나인원의 무명 찬양을 또 전해드리고요. 연주곡까지 함께하고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피스메이커님 신청곡도 제가 찾아두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함께 해주세요.

0: K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시작을 이렇게 가볍게 여행하기 또 동해 가는 길 들으니 와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아침 동해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준비한 곡은 손승연의 너무 늦은 건가요? 마하나임님 신청곡. 그리고 오늘 그 사랑 듣고 싶다고 이 쏘아올린 그 사랑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과 관련된 명곡들을 엄청 찾다가 아, 몇 개 좀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서동석의 그 사랑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 그리고 아, 그 사랑의 숨결도 듣고 싶고 그 사랑의 노래도 듣고 싶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의 원조 그 사랑도 듣고 싶고 제가 살짝 고민 중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 옹기장이 이 곡으로 가면 또 어울릴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피스메이커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허심정 예, 흙 더덕 진액 아무래도 그 본인이 살짝 그 70대이신데도 찬양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써주신 그 문자에 제가 오히려 너무 큰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건강, 보양식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허심정 선물 더덕진액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손승연의 찬양부터 함께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전해드린 명곡들이죠.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곡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옹기장이 그 사랑의 노래 조금 전 들으신 곡, 그리고 앞서 이지은 그 사랑 얼마나 서동석 버전으로 그 사랑 전해드렸고요. 정말 뭐 가창력으로는 손에 꼽히는 분이시죠. 손승연. 예전에 그 복땡가땡이라는 프로에서 8관왕? 9관왕? 예, 9연승 하셨던가요? 네, 정말 뭐 가창력으로는 너무 늦은 건가요? 전해드렸습니다. 김경훈님,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마음고생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1386님께서는 어제 손목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 축복송에서 최인용 목사님의 나는 너의 하나님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래 시작 전 남자분들의 음성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벅찬 감격 속에 담대함으로 수술 잘 마칠 수 있었답니다 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린 찬양으로 담대함을 얻으셨다고. CBS 장로합창단 그리고 최인영 목사님 함께 하신 찬양이었어요. 다음에 또 신청해 주시면 함께 그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딸기바구니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가곡인데 듣고 싶어요 하셨고, 찐이님, 모두 은혜 받는 하루 되세요. 새싹 달고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또 2662님, 네. 번호가? 네. 아셨겠죠? 주 이름 찬양 신청곡 남겨주셨거든요. 아, 제가 이제 6766님이시군요. 노안이 와서 게시판이 잘 안 보여요. 자, 나비워십의 주 이름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돋보기를 빨리 하나 구해야겠어요.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성가 버전으로는 저희가 음원이 없어서 신효선의 음성으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나비워십 주 이름 찬양.

나비워십의 주 이름 찬양, 또 앞서 신효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전해드렸는데, 나비워십 찬양이 나가는데 평생감사님께서 우리 춤추는 봉디 이모티콘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열일하고 있는 우리

봉디 오후에 또 어떤가요라는 신나는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 선물 안내가 지금 이봉규 아나운서 음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어우 축복송에 선물이 참 많네요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열심히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레스케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 들으시다가 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협찬을 해주신다고 직접 연락도 주시고 다른 분들도 너무 이렇게 귀하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풍성하게 선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아인맘님께서 학교에서 고1 아들이 편지와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편지 처음 받아본다고. 어버이날 앞두고 너무 멋진데요. 하나님의 꿈을 살아갈 아들 사랑해.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 내일 정말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버이날 준비 소식 또 내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또 이왕이면 부모님 애창곡 슬쩍 물어보셔서 저희 축복송에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곡은 힐송 워십에서 준비했습니다. Fresh Wind, What a Beautiful Name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0: 사랑해 CBS.
1: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잭 캔필드의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59장 사절의 봄바람 불어 있고입니다. 이 찬송은 개편 찬송가를 편찬할 당시 가사위원으로 참가하였던 전영택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찬송 자료가 없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1967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한국 문단의 개척자이십니다. 전 목사님은 평양 태생으로 평양에 있는 대성중학교를 나와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전 목사님은 동경에서 김동인, 주요한 등과 함께 창조지를 발간하면서 창조동인으로 문학활동을 하셨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태평양 신학교에 유학을 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평안북도 지역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이 지은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와 어서 돌아오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구두회 교수가 작곡을 했습니다. 구두회 교수는 평생 작곡과 성가대 지휘 등으로 교회 음악에 많은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찬송가로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두 장이 수록돼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교회에서 애창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림자여, 낙원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노래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집구할 때 많이 보는 조건 가운데요, 하나가 바로 초품화라고 하죠. 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목이 잠겼네요. 학교가 가까워서 좋고요, 아이들 키우기 좋아서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정작 학교가 가까우니까 봄이면 뭐 운동회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 112에 신고를 한 사례가 빈번하답니다. 경찰청 자료에 비하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350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는요,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생명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 지나친 소음은 배려해야겠지만요, 1년에 몇 번 있는 그 운동의 소리조차 못 견디겠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마음껏 뛰고 자라야 할까요? 우리 어른들 제발 좀 어른답게 행동하자고요. 아니 요즘 밤에 운동을 할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네 진짜. 그게 못 참나. 믿음의 가정은 안 그러시겠죠? 김명식입니다. 오늘 첫 곡이네요.

네, 믿음의 가정 김명식과 성미애가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출발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제 다녀가셨던 우리 필리핀의 이승재 선교사님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샬롬. 네, 잘 주무셨죠? 네, 어제 특별히 이승재 선교사님께 이렇게 헌금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적지 않은 귀한 헌금을, 정말 많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직도 뭐 학교 짓는 일에 많은

네, 걷는 길마다 북대도다. 럭키비키님이 어제 지인과 동일한 얘기 했었어요. 요즘 부모들이 너무 과잉보호한다고. 정말이요. 지난번에도 오프닝 했잖아요. 아니, 축구를 못하게. 아, 좀 애들이 하다. 뭐, 진짜 즐겁게 놀고 그 기억이 조금 다치고 그거보다야 5만 6천 배 더 행복하고 애들을 건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아, 정말. 툭하면 전화하고 축하면 전화하고 툭하면 전화하고 그죠? 저도 학교 나가고 있지만 학교 쌤들이 민원 전화 수십 통씩 받느라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우리 여기 애청자 중에 손지연 선생님도 예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 세트 안경님은 초등학교에 지나친 소음이 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패스하자님도 아름다운 외침 아닌가요? 아이들 소리. 그죠. 그레이스님도 운동에도 자유롭게 못하고 수영여행도 뭐 이게 정말 대통령도 한번 얘기하시더라. 어떻게 애들이 노는 것 수학여행 다칠까 봐 수학여행 안 가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이거는 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딱 맞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학교만의.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니까 거기에서 너무 받는 스트레스나 때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있자 네.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식구들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레이스님과 찐파랑님은 CBS 함께하고 계시군요. 후원해 주시고 더 많은 거의 다 하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함께 걸어가 주시면 아까 뭐 방송 전에 항상 사장의 목소리 나오지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네, 이 길 건너에 라디오만 하는 방송국은 진짜 돈이 너무 많고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보내세요. 아, 하나님의 돈은 우리의 돈이 아니잖아요. 쌓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네. CBS는 쌓아놓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딘가에 여러분의 자녀와 한국교회와 또 여러 곳을 위해 함께 갈 겁니다. 신통방통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쁨님도 아이들이 다칠까 봐 선생님께 그 책임 전가 때문에 학교에서 다 없앤다는 슬픈 소식.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자, 김수지의 아빠의 노래. 예. 이연수, 성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김도연과 옥상 달빛이 불러 사랑이라는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 네, 뭐 안 다치면 좋지만 애들이 좀 다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사랑이란. 네, 김도연 옥상 달빛이었습니다. 하늘빛바람님 반갑습니다. 과잉 보관 자녀는 복잡한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맞아요. 나중에 후회해요, 진짜. 우리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교회 집사님 선교비 보내고 싶다 해서 카카오톡으로 사평로와 선교부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사연이 있어 제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최 여사님이 저도 오래전 그랬어요. 뭘 몰라서. 그리고 방송마다 헝금헝금 조금 심하게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방송이죠. 심한 정도가 아니죠. 근데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이 있으면 후원을 해서 같이 해나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후원을 계속 요구하면서 그 돈을 저금통에 넣어둔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에선 사기입니다. 그거는 사기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선요. CBS 주의포유는 진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잘 아시지만 CCN 캠프에서만, 네, CCN 캠프는 표준 FM과 같이 돼서 출연료가 조금 나와요. 30년 전 그대로. 그렇지만 주의포유는 아예 출연료가 없습니다. 예산이 진짜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해도 초대했다면 무조건 제가 출연료 못 드리고 제가 맛있는 밥을 사주는 날입니다. 그날은 제 주머니를 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CBS가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냥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 조이포이 방송을 만들어주죠. 이름 모를 무명의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죠. 개교회가 모르는. 그리고 신천지와 싸우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죠. 계속 그렇게 하죠. 차세대를 위해서도 참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국밥 한 그릇 안 먹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정신 준비하시군요, 멋진 여자님. 철부지 오리님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해주셨어요. 9858번님, 전 단장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단을 잘 못하신다고. 예. 근데 뒤에 쓰셨잖아요. 그냥 커피 외식 한번 줄이면 돼요. 그 결단을 하자는 거죠. 뭐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더 많은 걸 나누시려고 물론 진짜 많으면 좋지만 나눔이라는 건 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 내가 먹고 싶은 욕구 한 번 딱 참자, 한 달에 한 번 참자,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은 02-2650-7004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하나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보시고 또 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장지영님이 점심으로 쫄면 김밥 먹고, 야 최고의 식사네, 최고의 식사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했어요. 버스 타고 대구 탁구사랑 복음 향기 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하셔서, 자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분이 있고, 네,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식탁 그 팀 건 없네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이윤수가 너는 내 아들이라 두 곡 이어갑니다.

라스트 나의 등 뒤에서까지 듣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올리브 H님이 이쁜 소식 전합니다 하시면서 구리 한강시민공원이 지금 유채꽃이 만발이래요. 와우 좋겠다. 축제 기간이 있어요. 또 거기서 내일부터 주일까지래요. 2만여 평이. 야 여러분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5월 5일에 포레스트 AG405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 그 예전에 그걸 가지고 호텔 부산에 만드셨던 분이 여주의 상상 초월의 신개념의 기도원, 기독교 기도원이면서 묵상하면서 식구들과 함께하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좀 뭐 기념식에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꼭 강추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추. 대단한 조경도 너무너무 잘 해놨고요. 아이들과 책도 읽고 축구장 조그만 축구장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일곱 커피숍 뭐 다 있죠. 그 산 중에 진짜 대단한 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어요. 해지로님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 받았다고 꽃을 좋아하는 점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 글씨에 써있네요. 예. 신동방토님 아 그때 교회 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 갖고 계시죠. 웅빈진님이 수년 전 신방 나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늦둥이 아들이 전화로 엄마 학교 운동장서 노는데 옆에 놀던 친구가 야구 방망이로 자기 안경 낀 얼굴 때려서 일부 놀다가 실수로 한 거겠죠. 응급실 갈 정도니 물었더니 그건 아닌 듯하다고 급히 집 와서 병원 다녀왔던 크게 다치진 않았군요. 예. 근데 어디나 참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다치긴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놀 땐. 그럼에도 저희 아들은 초, 중, 고 즐겁게 농구, 축구하면서 유년을 잘 보내고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큰 사고였지만 그럼에도 그때만 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즐거움을 빼앗길 요즘 아이들이 조금은 안타깝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 아들도 차에 트럭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뼈가 연했나 안 부러졌대. 그래도 깁스하고 다니고 다치죠. 저도 야구 동네에서 야구하던 형한테 공에 맞아서 놀러 가다가 기절해서 병원에 갔던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대요.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 뭐 그러면 아예 거리를 못 나서죠. 기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 그건 뭐 사고 안 나나요? 걸어가지도 못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나요? 그거와 똑같은 걱정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걱정. 아이고 참. 자, 주리의 베드로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다른 베드로의 고백일 것 같은데 2부에서 만날게요.

0: 실존 속에 발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이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고 우리의 위치를 이 세계 속에서 선택하도록 운명적으로 강요받았음을 느끼는 것이다. 낙담하여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진 경우조차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멈췄습니다. 어제도 CBS 애청자였던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최근에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며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교회 다니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믿음의 좋은 친구를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을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놀이와 즐거움에 교회 가는 일을 멈췄다면 언젠가 그 일이 지겹고 지루하고 허탈한 거를 처절하고 절실하게 느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만큼, 주님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 안에 뛰어노는 것만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꼭꼭 알도록 믿음의 기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가문에, 집안엔 믿음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고 넓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 가면 교회가 세상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교회다운 모습이 아이들 눈에 보이고 목사님이야 어른들의 모습이 욕심 없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세상에 어느 어른보다 사랑이 많고 예수를 닮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진짜 흥도 이제 코가 이게 뚫려가지고 흥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저한테는요. 어서 달려오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이용하시고 되고 만나 레인보우 이용해 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서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별님은 전 베란다 창문 열고 뒤쪽 독정 초등학교 애들 노는 거 일부러 구경합니다. 아니 진짜 오늘 주제가 오프닝이 그냥 아이들 체육대회 1년에 한두 번이죠. 그거 낮 밤에 야간에 나이트 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낮인데 뭐 낮잠을 주무시든 밤에 일하시는 분인 것 같으면 문 닫아놓고 뭐 귀 좀 막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그거 극히 일부의 분들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러니 참 요즘 시대가 너무 말을 쉽게 하고 막말을 하고 이 SNS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정말 피어난 프로름님이 단장님 옛날 기독교는 순수했어요. 저는 30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궁금했어요. 성경 보세요. 순수함이 있던 곳은 여전히 순수하고 그냥 마음 이미 물질과 돈과 물질에 눈이 멀면 그냥 발람 선지자처럼 바로 하나의 음성 들어도 소용없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했다 안 했다는 얘기할 수가 없고 교회가 그냥 순수했던 분들은 순수한 거군. 순수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순수한 거고 순수하다가 물질과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리는 게 더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물질을 보게 되니까 더 많은 숫자가 늘은 건 분명할 겁니다. 예.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도 또 조이포유 들으며 사평로 들으며 우리의 첫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애써주시고 어서 빨리 인사는 해주세요. 현희 비니맘님 바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성경 필사 중에 단장님 화 풀어드려야 할 듯해. 무슨 화는 났어요. 맞아. 화났어. 네, 화난 건 아니지만 섭섭하죠. 네. 저 들어왔어요. 군포시청에서 걸어오면서 듣고 왔지요. 다한증이 땀이 나는 거죠. 손에도 땀이 나고. 아이고 인공 관절 수술도 하셨대. 그러면 몸을 잘 살피면서 운동하십시오. 단발머리님, 프라하님, 꽃향유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오늘은 날씨가 약간 어제보다 3도 떨어졌다고 하네요. 딸기 바구님도 단천 걷고 있다고. 좋다. 언선당님 옛날 얘기 하나 해주셔서 이거 마저 하고 우리 찬양 들읍시다. 단장님 우리 때가 좋았어요. 비석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맞아요. 정말. 예.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저희 앞에 갔던 열차 사고. 꼭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 이제 또 몇 년 못 가다가 사고 나면 몇 년 못 가다 또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가긴 가야죠. 갑자기 세월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엉먹해지긴 하지만 이제는 불법이 안 통하는 시대가 점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좀 들어요. 예. 자, 김영미의 봄의 연가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하늘님. 네. 초록빛 5월에 듣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에도 봄. 그래요. 그 다음에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인사해 주세요. 하이파이브. 다이아몬드님. 반갑습니다.

네, 같이 걸어갈게요. 오늘은 뭐 정말 그 사연, 오늘 오프닝 때문에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보조개님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안타깝다고. 맞아요. 뺑뺑이 수업, 학교, 학원. 근데 그나마 한번 머리를 씻겨내고 아이들과 진짜 친구의 우정도 나눌 수 있는 기회들. 아유, 그런 걸 다 빼앗기니 말입니다. 교련도, 맞아요. 교련도 있었죠. 교련. 지금 교련도 없어졌고요. 아이들의 추억을 어른들이 막을 의무,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그 속에 사회 질서를 배운 것처럼 뒤처져도 배우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어른들, 부모님들이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아낌없이 누나님. 맞아요. 맞아요. 다정한 그리스님이, 단장님 요나의 이야기 좋아하시는지요? 이 시간에 자주 듣게 된 것 같아요. 좋아하죠. 노래 내용이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왜 자주 듣냐면 좋은 찬양이고 좋아서 밝고, 다른 시간에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서요. 절에도 자주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리고, 저도 듣고 싶어서 또 보내드립니다. 한태규님이 일일이 이름 언급을 못하지만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회사 식당에서 주방봉사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국수를 주는 바람에 설거지가 쉬워요. 주방봉사요? 회사도 이거 보니까 다른 업무가 있으신데 주방봉사를 돌아가면서 하나 봐요. 교회 같은데요? 다 이제 마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주, 네. Forest, 그러니까 숲이죠. 숲, Forest, AG, 영어로 Amazing Grace, 405, 405장. 옛날에는 Amazing Grace가 405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냥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냥 감탄이 톡 나왔어요. 제 아내랑 저랑. 너무너무 잘 해놨고요. 건물들도 진짜 잘 해놨어요. 예, 그 안에 진짜 숙소는

많지 않대요. 근데 단체 숙소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한 100명만 묵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예. 시민님, 이제 알아두시, 이름 기억하시죠? 포레스트. 네, 그 다음에 AG405. 세트란 경기.

합니다. 혼자 보내는 마음이 막 아프시다.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죠? 아픈 아내가 혼자 치료받으러 서울로 간다. 아유, 참. 지방에도 정말 의료 대란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 정말 괜찮은 대학병원들, 꼭 종합병원들, 대학병원이 아니라 뭐 종합병원이 정말 치료가 잘 되고 시설이 좋은 곳들이 어느 도시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숲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온, 보게 되리.

미국 어때?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라는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보여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김광진 씨가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하고요. 참 순수하신 분인데 아주 또 어떤 예술적 감각이 아주 좋은 분이죠. 이 노래를 언젠가 몇 번 한두 번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누군가 함께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손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있는 자를, 사람을 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들림을 받고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언젠가 누군가를 꼭 일으키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둠에서 자유함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고 잘 아시니까 같이 한번 부르죠. 네, 오늘 이 곡 어때? 더 클래식입니다. 마법의 성.

네, 김광진. 네, 제가 참 좋아한, 제가 꿈과 막 사이 할 때 한번 와서 우리 같이 게스트로. 그때는 또 공개 방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여우야도 부르고 뭐 같이 네 많이 다녔던 가수들 기억이 나네요. 참 좋아요, 그죠? 곡도 잘 쓰고. 현명한 지현 씨는 날씨는 흐리지만 아주 보통의 평범한 날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8401번님 손주 봄체육대회 하는데 아파트에 대고 조용히 놀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참 마음이 그랬답니다. 그러게, 무슨 조용히 어떻게 놀아요. 그냥 아주 즐겁고 신나게 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그러네요. 7993번님은 아들이 면회 외출 왔군요. 일 야수교 유수송병.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지만 코로나로 40도 열이 나는데도 면회조차 될 수 없던 현실. 아, 몸이 아팠군요, 아드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실. 아드님 잘, 예, 잘 군대 생활 잘할 거예요. 한성교회 장훈이 집사님이시네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라 돼지야님이 아이디가 본인 노래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신청하셔서 제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드님과 김도연은 누굴까요? 네, 피처링 한번 들어볼까요? 곡이 참 좋은데 다는 못 들어봐서 여러분 김도연님 응원합니다. 예, 응원하고 참 좋은 목소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미의 위로까지 갑니다.

네, 다미의 위로. 부회님이 광주 피습당한 고교생 뉴스에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서 신청하셨다고. 아, 정말 그 가족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을 거예요. 그냥 저도 TV보다 그냥 준이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아픔 겪은 가족들 소식 들으면 우리 꼭 같이 기도해 드립시다. 아름다운 당신님의 아드님은 지난번에 1차 면접 기도해 줬는데 됐대요. 내일 2시 반, 오후 2시 반 2차 면접 함께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끝까지. 네,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향기님 이사 와서 먼저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그립다고. 그렇죠. 믿음의. 또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 오설의 향님 오늘 너무 또 귀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니 너무 좋던데. 진짜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좋습니다. 좀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 참 행복할 일이 많은데 너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되나 봐요. 새벽새님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광야 통과해서 주님의 귀한 열매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진의 광야를 지날 때가 오늘 끝곡이네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 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난 두려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잘못으로 전부 망쳐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역은 완성돼야 해. 그래야 전차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0: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철수 선생이 SNS에 매일 소박한 농촌의 삶을 전하는 나뭇잎 편지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고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작은 과수원에 노란 민들레꽃이 활짝 피었다 지고 나서는 솜털꽃대가 하나둘 올라오더니 과수원밭 전체가 환해졌다네요. 마치 촛불을 켠 것처럼요. 꽃이 피었을 때가 아니라 꽃이 지고 난 자리에서 오히려 더 환해졌다는 선생의 메시지에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들레 솜털은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꽃씨를 퍼뜨리기 위해 조용히 피어났을 뿐인데 그 작은 몸짓 덕분에 밭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우리도 그 작고 소박한 민들레 솜털을 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미국 작곡가 스티븐 워너가 만든 부활절 찬양 Light of Christ, Solus Christ, 그리스도의 빛이여 뉴맨 보컬의 앙상블과 더블린 대학 코랄 스콜라스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빛 되신 주, 리바이치 디보셔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라이트 오브 크라이스트, 솔라스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빛이여, 뉴맨 보컬의 앙상블과 더블린 대학 코랄 스콜라스의 연주였고요. 빛 되신 주, 르바이츠 디보셔널의 찬양에 이어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네, 오늘도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아로아님, 황동현님, 김진아님, 고윤희님, 멋쟁이님, 이병희님, 오잉님, 제키리님, 이은주님, 태연님, 외론늑대님, 온기님, 심구님, 하경님 오셨고요. 폴라리스님이 잠깐 나갔다 바람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UFP봄님이 부천에 늦은 비가 내려요. 김진아님이 인천도 지금 흐리고 비 오는 것 같다고 보내주셨어요. 민민하하님이 비가 촉촉히 내리는 목요일 출첵합니다. 김명수님, 안젤라님도 비 내리고 있다고, 안젤라님은 파주에서 또 보내주셨네요. 이병희님이 따뜻하게 감기 안 걸리게요 하셨는데,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평생감사님은요, 4시가 기다려지는 방송 주찬주찬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비가 조금 내려요. 하종님이 파라솔 장착하고 뛰다니며 출석한다고, 우산 말씀하시는 거죠? 마라나타님이 조유포유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고 교제를 나눈 지 오늘로 정확히 200일 됐습니다. 이제는 저의 친구가 된 조유포유 CBS에게 감사드리고요. 조유포유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려요. CBS 파이팅! 조유포유 파이팅! 우리 청취자 가족 여러분도 파이팅이라고. 마라나타님,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0일, 400일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스웨덴 가수 카롤라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누 텐다 스투센 율레리오스, 수많은 성탄의 촛불이 켜지네, 먼저 들으실 텐데요. 마지막 절의 가사가 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난하고 어두운 모든 마음에 부드러운 한 줄기 빛을 보내소서, 복된 성탄의 때에 하나님 사랑의 빛 한 줄기를 보내소서. 마음이 벌써 환해지는 것 같은 곡,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Shine, Jesus, Shine. 비추소서, 예수님.

비추소서 마라나타 워십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쉐인 앤 쉐인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리죠.

스웨덴 가수 카롤라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누 텐다스 투센 율레리우스. 수많은 성탄의 촛불이 켜진 해였고요. 샤인 지저스 샤인, 비추소서 예수님 비추소서, 마라나타 워십의 찬양에 이어 비 다우 마이 비전,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쉐인은 쉐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 위에 계시니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마침내 빛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을 담은 시편 97편 9절에서 12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시편 9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진선미 곡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현직의 클라리넷과 이윤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말로테의 곡 주기도문을 바리톤 고성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로즈가드님, 추억님, 전야곱님, 하하호호님, 흑진주님, 당구님, 스마일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잉님이 주기도문 들으시면서 매주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쵸? 끝날 때쯤 부르시죠. 아, 감기 걸리신 분들 있어요. 김명수님이 오늘 예배당 갈 때 감기약 먹고 다녀왔는데 몸이 천근만근 감기 걸려서요. 내일은 병원 가야겠어요. 아이고, 아, 초장에 잡으셔야 됩니다. 네, 병원 꼭꼭 가셔서요. 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좀 맞으시고요. 보라제비꽃님이 사진과 함께 오늘 은빛대학에서 어르신들 팔순잔치를 해드렸어요. 한복을 입으신 어머님들 참 고우셨죠. 오늘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뵈니 뿌듯해.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 진짜 어르신들 표정이 네 밝으세요 네참 좋은 일 하셨네요 이만하면 행복님은 외출하고 와서 스피커 크게 틀었어요 세상에 모든 찬양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어요 태연님이 삐삐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8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20%를 하고 싶어 한대요 80%의 능력에 맞게 살면 실망도 안 한대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남들 다잘 사는데 막 이런 경쟁 심리 때문에 더막 위로 아등바등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왜 이름이 삐삐의 법칙일까요? 그 말괄량이 삐삐를 말하는 걸까요? 해피맘님이 매일매일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큰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찬양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닉네임이 해피맘인데 큰 병과 싸우고 있으시다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길 믿고 기도합니다. 김명수님이 보내주신 곡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조수아의 목소리로 지금 들려드려요.

자영진맘님의 신청곡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아들 현호가 꽃 준비했다고 웃음이 나네요 하시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보내주셨는데요. 스카프레노의 찬양으로 들려드렸고요. 마지막 곡은 럭키비키님이 보내주신 주만 바라볼지라 소마트로의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내내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편지 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나무를 베고 자르고 트럭에 옮겨 싣고 손가락 끝에서 손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는데요. 그 고된 하루 끝에도 민들레 솜털이 환하게 피어난 밭을 바라보는 따스한 눈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픈 날에도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눈. 수고로운 하루를 살면서도 편지 한 장으로 누군가를 환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하루였다면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환한 빛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로운 하루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올포원은 성경 속의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보니까 5,000명의 장정들과 그 안에 자녀들이 해질녘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네. 오늘 주제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1: 주님, 지금 날은 저물고 빈들에 먹을 것이 없으니 다들 마을로 가서 저녁을 사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2: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3: 어이구.
1: 예? 제가요? 아,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럴 수 있겠습니까?
2: 그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거라.
4: 여기요, 이 아이한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답니다. 하지만 주님, 이걸로는 택도 없겠는데요?
2: 자, 이리 가져오고 다들 앉게 하라. 그리고 기도 후에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
5: 그래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기사가 왜 없을까요, 목사님? 굉장한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 말이죠.
6: 예. 글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좀 다른 거 아닐까, 인간의 감사함. 사실 광야에서 만나도 지겹다고 했잖아요.
5: 아, 네, 맞아요.
6: 그런데 뭘 믿겠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5: 아프다. 네.
7: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엄청난 기적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랬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거 보면 그 사건이 끝난 직후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또 예수님하고 군중들 사이에 이게 사실은 긴장 혹은 갈등 상황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죠. 아무튼 뭐 이따가 좀
5: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8: 제 생각엔 진짜 떡을 못 먹어서 진짜 영원히 배부른 떡을 모든 것을 해결하는 떡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진짜를 못 봤다. 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는지 설교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6: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 네 가지 정도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사실 백성들의 육체적 지쳤잖아요.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거기서 금식하라고 금식을 강요하지 않고 금욕주의 이거를 강요하지 않고 또 내 설교를 들었으니까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아? 하는 그런 영적 충만의 우월성 뭐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좀 신비로움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만큼 배고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에요. 네. 그럼 여자 어린애 다 하면 한 15,000에서 2만 명도 추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 만 명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아주 좋고 잔디가 푸르렀다는 말이 나와요. 피크닉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3, 4, 5는 아니지만 뭐 4,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지친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갈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체의 피로를 무시하시지 않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그거 세상적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돼 있죠.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레퍼런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 사람들은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라요.

0: 그럼 신약의 사복음서는 뭐냐면 그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자랐던 청년 예수야. 그것이 신약 사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레퍼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퍼런싱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그 레퍼런스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뭘 증명해 보이셨어야 됐어요.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이 참 그죠? 나 예수지만 메시아야. 나 구역에 예언이 돼 있어. 그것을 보이시는 목적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구약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속에 보릿돛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보다 훨씬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모세가 만나를 주셨듯이 예수님도 그런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같은 예수님, 모세와 같은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믿음의 실패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야 알았어요. 그죠? 그걸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 해결이 됐어야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행동이 그 다음 따라오는 행동이 그들의 관심사를 보여줘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메시아로 본 게 아니에요. 떡을 주는 경제적 메시아, 경제적 대통령 이런 분으로 본 거예요. 됐다. 우리 먹을 것은 이제 해결됐다. 경제 문제 해방됐다. 그것을 원한 거예요. 아신 거죠. 또 모세가 이집트에서 민족을 해방시킨 것처럼 자기네들은 지금 로마의 치정하에 있잖아요. 그분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구원한 모세처럼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던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정곡을 핵심을 딱 찌른 거죠. 그죠? 영적인 필요를 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눈앞에 계신데 그분보다는 그분이 주신 떡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를 것인지 내가 주는 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에요. 초대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떡만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떡을 줄 테니까 너희는 이 영생하는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진정한 생명을 나누어 주라.
1: 드러난 장소 그리고 그 대상,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의 7병 4호 사건이 나오기 전에 7장 24절부터 8장 31절까지 거기에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는가,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호변에서 예수님이 북쪽 이방인 지역으로 쭉 두로 시돈 올라가서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시는 지역 데가볼리에 갈릴리 호변에 이르시지요. 여기에서 7병 4호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또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에 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단체 급식 사건을 의식한 그런 기록이죠. 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단체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양식을 먹이신 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 동선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이방인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하늘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저 유명한 수가성,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게 계기가 돼서 수가성에 며칠을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체 생애 보면 예수님은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또는 자유자, 종 이런 게 없다. 모두가 형제, 자매다. 이런 거죠. 이게 필라델피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형제여, 동포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그게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단체 급식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양식을 먹이셨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양식을 먹이셨고, 그런데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단체 급식 사건을 호스팅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시다. 이런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한테 교회는 잘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일반적인 인륜 도덕으로 봐도 그렇지만 이거는 기독교 신앙으로 나그네 또는 타지 사람들 잘 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밖에 사람들 그분을 끌어안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거기에 연관된 거죠.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번의 단체 급식 사건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에 감사합니다. 두 번의 단체 급식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깨달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1: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듣다가 저녁이 되고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시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은요, 현실 파악이 빠르고 계산 능력도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리다. 빌립의 대답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팩트,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최소에 필요한 것들을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빵이라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대략 하루 임금치거든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치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면 대략 8개월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8치의 월급, 8 month wag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8, 16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안드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그 아이죠.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의 손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온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처럼 비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아이의 것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소박한 서민의 음식이고 아이가 한번 먹으면 끝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밀떡을 먹거든요. 밀빵을 먹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한 아이죠. 물고기는 말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짭짤하게 먹는 작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쫄랑쫄랑 나온 거예요. 제자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이름 없는 그 아이를 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던 그 아이의 물고기와 떡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그 아이의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껏 먹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많은 광주리에 오히려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였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시의 빌립처럼 현실의 빌립이 돼서, 주님, 제가 현실을 파악해 봤거든요. 계산기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쉽게 현실에 빠져서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안드레처럼 이거 별거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비판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사건 중앙에 이름 모를 그 아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소박한 음식을 들고 왔던 그 아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0: 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나의 작은 것이지만 받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써줄 수 있기를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이 아이처럼 우리의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손잡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2: 오늘 먹을 떡과 영원히 먹을 떡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문제를 또 던져주셨고요. 작은 것을 선뜻 드리는 그 손길에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이웃까지 살릴 수 있다는 감동의 이야기까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신화가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3: 맞아요.
2: 그죠?
1: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걸 뭐 자기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믿지를 못하면서 무슨 그런 뭐 기적이 있어. 뭐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믿지 못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가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의 그 표적이었는지 그리고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이 표적을 다 공통으로 모두 전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게 선생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일으킨 가장 중요한 그 기적들에는 출애굽이 있고 또 만나가 있어요. 그거의 접점에 연결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죠. 만나를 공급하고, 그죠? 또 출애굽은 해방, 민족의 해방, 이쪽도 민족의 해방. 근데 예수님은 민족의 구원, 또 인류의 구원, 그거죠. 그런 정치적인 해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시는 건데 제가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 다음에 백성들하고 대화가 나와요. 근데 그 대화가 백성들하고 예수님이랑 계속 이렇게 좀 삐긋삐긋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재밌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음식이 있다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다 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그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달라고. 표적 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오병이어는 좀 만나보다 스케일이 작은 건 아닌가요? 뭐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표적을 또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약간의 설교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만나? 너희가 잘못한 게 뭐냐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4: 예수님이
3: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야. 그게 생명의 떡. 그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정곡을 찔러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럼 다 나왔죠, 답이. 그러면서 뭐라냐면 근데 너희가 나를 봤는데도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 문제야. 너희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아신 거죠.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신학생들도 보면 등록금 하나도 없는데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등록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생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절대주로 믿을까요? 아니죠. 그게 또 넘어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0: 그 하워드 마샬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독특하게 해서 제가

0: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부르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랑 맥락이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부르는 사건이다. 또 그리고 하늘 천국 잔치를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사고 중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도 살짝 들어왔을 때는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과 대화, 뭐 게라도 부스러진 것 이것도 다 그런 식사 배경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 가족 관계,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무리에는 5천 명, 2만 명, 1만 5천 명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 부자 또 어떤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이방인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섞여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딱딱딱딱. 근데 예수님은 밥 먹자. 아까 단체 급식 사건. 밥 먹자.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적 사건 속에서 구약에서 돌보시고 이 아버지 같은 것을 실제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 또 우리가 구약에서 늘 말한 것처럼 메시아의 잔치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먹지만 사실은 이 떡을 먹고는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떡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육체를 주고 내가 너희를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먹는 것처럼 천국에 예수님의 떡을 먹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자십니다. 저는 그때 뭘 깨닫냐면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의도가 있으시고 너무 많은 선함의 이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해도 감사하고 우리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 것을 드리면 되고 가족이 되면 되는 것이고 같이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함께 먹으면 되는 것이죠.
1: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는 아까 우리 뭐 김일희 총장님도 또 권 목사님도 말씀 이미 해주신 거지만 제일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사실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복음서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또 구약과의 연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즉시로 머리에 떠올렸던 거는 그거는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그거를 머릿속에 얼른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오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사복음서가 다 차이가 있고 특징이 있지만 이 점에서는 완전히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잖아요. 뭐 그렇게 정리하면 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 역시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일 리는 없다라는 얘기시고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정말 예수님의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 떡과 물고기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질문
3: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5천 명 아니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 있어요. 누가 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못 먹일 게 뻔해요.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로 알았을까? 요거 김윤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 네, 아우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요. 핵심을 딱
3: 집었어요. 네, 그런 질문은 네, 제일 상관없죠.
5: 누가 질문을 줬을까? 사실은 예수님

0: 지금은 이제 물론 대중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본인을 드러내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더 관심사는 늘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나를 이해할까? 제자들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다는 말이 나오고 어디서는 빌립을 콕 찍어서 물어봤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같이 했는데 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전혀 개념이 없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아직 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좀 무서워하니까 이제 가라앉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가복음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놀란 거죠. 근데 아니 오병이어 사건을 봤는데 그걸 보고도 아주 마가복음이 딱 잘 집었어요. 이는 그 제자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저도 사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도 사실은 한참 걸렸죠. 베드로도 뭐 거기서 무리를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러고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또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우리다. 우리가 그만큼 둔하고 단단하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우리 삶의 역사를 해주셔도 결국은 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일종의 암시하신 거예요. 내가 떡을 줬는데 너희는 이런 사역을 해라. 그건 뭐냐면 영생하는 떡 그 강의를 하셨잖아요. 영생의 떡을 나눠줘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앞으로 너희에게 줄 거다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그럼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죠. 우리도 다 그 영생의 떡을 계속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사명이지 오병이어 재밌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뭐 제자들이 둔하여진 거나 우리가 이거 다 하고도 재밌어 밥 먹으러 가자 김밥이 좋아 그러면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이게 다 그렇구나 라는 실망이 있으시겠죠. 오병이어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1: 네. 식사때가 되면 밥은 먹고
2: 밥값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0: 네. 밥값으로 아멘.
3: 네, 그런데 이상한 정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먹을 입이 총 2만 개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어린이 한 명 분량의 음식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감사기도란 말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저라면 도와달라는 기도가 엄청 나왔을 것 같거든요. 권호 목사님 이 질문 저 좀 도와주십시오.
4: 감사기도를 왜 드렸느냐.
3: 네네. 네.
4: 그걸 이 시간에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른답니다. 모르죠. 그래서 저 이렇게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서론적으로 말하면 저의 분야에서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구속사의 큰 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 반성들을 하면서 하나님 구속사의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쓰세요. 그래서 지금은 거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제시해 준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떡과 이제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신 건데 하나님 이제 구약에 예시한 대로 광야에서 먹였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진짜 성육신의 모습으로 진짜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을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능력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아이의 믿음을 인해서 이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0: 자신을 드러낼 때도 항상 드러내시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구약의 사건의 큰 사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근접 문맥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각이 넓고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감사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그 약속이 지금 이 들판에서 또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때에 대한 감사, 그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그 일의 시작이 이 아이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신지에 대한 그 감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너무 좋고요. 아까 또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밥 먹지 말고 밥 먹지 말고 복음 전하자는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밥은 먹읍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1: 맞아요.
0: 밥도 먹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1: 네, 이렇게 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적을 보거나 네, 또 이렇게 소문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자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영생의 떡이고 뭐고 그냥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 기적을 보고 들었는데도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린 걸까? 이 부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 아 그렇게
3: 지금 질문하신 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상황입니다. 네. 그게 요한복음. 근데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 요한복음에는 독특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말하자면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오, 신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이렇게 대단하고 지금 군중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또는 어찌든 사회적으로 이분 따라가면 출세하겠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야 지금이 때다. 주님 지금 한번 이제 거사를 시작하지요 이러는 분위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군중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 배 타고 저쪽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촉을 하셨다. 이건 사복음서에 그게 거의 다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군중을 분리시킵니다. 왜? 위험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원래 생각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전부 다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게 그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군중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막 재촉해서 배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군중도 해산시켜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아주 다이렉트로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거를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 주는 떡이다 이게 내 피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그때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우리 뭐 식인종대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떠나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떠납니다. 근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제자들도 떠나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정도 제자들도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다 그냥 확 열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이거 부자 되는 길 아니네. 어, 이거 이 양반 출세할 줄 알았더니 그 길이 아니네. 그리고 이제 떠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길이 확 드러났고 그거는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고

0: 또 세상이 보기에는 그거 참 이게 미련한 멍청한 짓이고 그런데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아인데 표적이란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표시해 주는 사건, 어떤 것을 표시해 주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야 요거를 표시해 주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는 못 보고 그냥 이 기적 이 사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이미 주셨는데 아까 말씀들 해 주신 대로 근데 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뭐를 얘기해 주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뭐를 표시해 주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1: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정말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계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가 엄청나서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2: 오병이어 하면 기적이잖아요. 네. 기적은 날마다 예, 만나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기적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들의 오병이어가 있다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셨던 오병이어의 감동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던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3: 네. 어느 고아원에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있어요. 고아원을 하셨고 네네, 5만 네네, 번 맞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한 거죠.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막 음식 차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날 원래 그 학교가 휴교령인 걸 모르고 이제 음식 그 점 다 나눠줄 음식을 만든 거예요. 급식소에서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들고 다 했는데 그날이 휴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남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급식 차량들이 고아원으로 들이닥치는 거.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은혜로워서 어디 가서 이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게 너무 생각났어요.
4: 아이고 아이고.
0: 제가 있던 저희 성결교단은 총회 산하의 그 조직을 지방회라 그래요. 장로교들은 노회라 그러고 그런데 저희 지방회가 저희 교단에서 어떤 뭐 이런 과정에서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된 지 한 5년 정도 됐나 4년? 예. 그런데 제일 처음 지방회가 구성될 때 뭐 때문에 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방회 교회가 40개가 조금 안 되는데 그 교회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보통 교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이 재정이 필요할 때 내고 보통 뭐 통상적으로 그러죠. 그리고 한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의 사례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재정이 작은 경우에 그런 교회를 보통 미자립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교회가 뭐 재정 낼 거는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가 다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재정이 필요해서 그냥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의뢰하듯이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재정 서로 좀 찬조하자 그랬는데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몇 분이 아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 뭐 그냥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도 이렇게 저렇게 내서 아유 참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풍성해졌던 그래서 오늘 오병의 기적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 아멘.
4: 오병의 기적 있죠. 제가 이제 집이 어려워가지고 신학교 공부할 때 결단해야 했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영어 재밌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영어를 이제 파트타임으로 가르쳤는데 학원생님 너무 잘 가르친다고 방학 동안에 풀타임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계산해보니까 그때 당시 250만원, 300만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학비를 벌 수 있고 집에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가 뭡니까? 그게 내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산다. 내가

0: 잡고 있어도 당연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 내가 벌어서 하는 거, 내 것도고 당연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딱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 교회 그 개척 교회들 모임들이 있는데 여기 몇 군데서 연락해서 지금 저희가 그 청소년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 유명한 분들 계시냐 했더니 그분들은 다 스케줄이 잡혔다. 그럼 저한테 왜 하시냐니까 한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초 보니까 또 쌍값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딱 그러면 언제냐고 했더니 언제래요. 또 한 군데서 온데도 언제 보니까 중간 허리가 뚝 잘리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저 갈등이 되더라고 솔직히. 이거 내 건데. 나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내 건데. 근데 그날 이제 우리 항상 기도가 문제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고노야 네 거다. 네가 먹고 살 수 있고 네 생활에 쓸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쓸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순간이에요. 내가 그것을 쓸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1: 설교를 하셨어요.
0: 학원에 가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수련회 뛴 거예요. 수련회 떠봤더니 그 당시에 뭐 15만 원, 20만 원 줬거든요. 사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세 군데니까 60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250만 원 날아간 거죠. 그 학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수련회 했는데 한 세 군데서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서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요즘 겁나서 그렇게 잘 못하는데 주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결단하신 분 일어나라고 툭툭툭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2: 아멘.
0: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진짜 제 것 이렇게 부족한 건데 사용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제 인생 정말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돈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학교 마칠 때 누가 2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신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것을 드리는 것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네.
1: 우리도 이렇게 내가 가진 보리떡 물고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선뜻 못 내놓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저희 CBS를 위해서 기도해주고도 섬겨주시는 방송 선교사분들도 생각이 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축사하실 주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작은 손 기쁘게 드리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고요. 오늘 끝인사는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외치도록 하죠.
3: 아이처럼 매일 기적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4: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은 기쁨에서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영원히 후회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서 가능한 최대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론가 신영철 씨는 5월은 쑥스러운 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이날엔 부모가 아이에게 쑥스럽고 어버이날엔 자식이 부모에게 쑥스럽고 또 스승의 날엔 제자가 스승에게 쑥스럽다고요. 1년에 하루 평소 하지 않던 표현을 하려니까 왠지 어색하고 민망한 마음도 들죠. 그래도 쑥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이날 평소 하지 않던 안부를 건네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 내일은 어버이날이고요. 스승의 날도 기다리고 있죠. 5월엔 평소 하지 못했던 마음을 잘 전해본다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움은 한순간, 기쁨은 오래 가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쑥스러움의 달. 맞다. 공감했어요. 어린이날엔 부모가 더 잘 해주지 못하는 마음에 쑥스럽기도 하고

어버이날엔 평소에 해드린 게 없어서 쑥스럽기도 하고 스승의 날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한 게 이런 날을 또 빌어서 인사드리는 게 죄송해서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인사할 수 있으니 이 일로 이 핑계로 한 번 더 안부를 여쭐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첫 곡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해요. 재택근무 끝나고 신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 줘야죠. 예. 주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늘 찬송하세님 그리고 좋은 친구 이공구님도 오셨고요. 폴라리스님 바람이 몹시 불더니 비가 옵니다. 쑥스러움으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아멘. 주변에 쑥스럽지만 그래도 상대가 왜 이래? 라는 반응을 보일지라도 한번 용기를 내서 5월에는 도전해보시죠. 사랑해 라는 그런 간단하고도 깊은 단어 한번 꺼내보시죠. 위드커피님도 오셨고요. 허유미님 오늘 어찌나 바쁘게 뛰어다녔던지 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비가 내립니다. 맞아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소강상태로 보이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6시 이후에는 좀 잦아들 거라고는 하는데 은혜비 준비했습니다. 이대헌입니다.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비가 오면 바로 떠오르는 곡. 힐링 레인, 마이클 W. 스미스의 곡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주아랑님, 어제는 더웠는데 오늘은 서늘하고. 아, 요즘요 진짜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쵸? 찬양의 가사가 뭉클하게 합니다. 주아랑님도 오셨고, 내사랑님은 예쁜 꽃을 사서 TV 옆에 놓으셨나 봐요. 분위기가 확 살았겠어요. 사비공주님, 엄마 얼굴 보러 친정 부여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네, 행복한 시간,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오세요. TMTM 이해님께서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신청하셨습니다. 이곡 한이가 부릅니다.

허유미님이 단한 분이시라 신청하셔서 연속곡으로 기프티드 앨범에서 단한 분이시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들었습니다. 영광영은 아빠께서 인천 시민분들 팁 하나 주셨어요. 인천 이음카드라고 있는데 5월에는 쓰는 금액의 20%를 캐시백해서 준대요. 50만 원까지 한도가 50만 원까지 그걸 쓰는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요? 밥하기 싫은 분들 예 나가서 식사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빨리 아내분도 감기인가요? 예 감기 나으시길 바라면서 뜨뜻한 국물 좋죠. 동백나무님 비 오니까 또 뜨끈한 국물 땡겨서 아욱 된장국 끓이면서 당향도 듣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메뉴입니다. 아욱 된장국이라니 딱이죠 딱. 레몬나무님 어머님이 주신 약부추 덕분에 저녁 먹었어요. 아 여긴 또 약부추가 있네요. 오늘 다들 메뉴가 좋은데요. 입안이 봄입니다. 토토로우님은 둘째 딸아이 학교가 어제부터 축제라 오늘 비 온다는 소식에 우비까지 챙겨가며 투덜투덜 비싼 등록금 내니까 뽕 뽑아야 된다면서. 어젠 좋아하는 아이들 와서 엄청 좋았대. 지금 축제 기간이군요. 그러니 이렇게 비 오면 안 되는데. 내일은 저도 살짝 가서 즐겨볼까 합니다. 좋죠. 토토로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 듣습니다. 위러브 앨범입니다.

1000번째 에베소를 향한 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레몬나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장드보라님께서 해마다 이맘때면 생전에 계실 때 왜 그렇게 그 말이 쑥스럽고 부끄러웠는지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최고예요. 그러게요. 그 말이 참 왜 힘들었는지 장드보라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시편 16편 It was always you 박기영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데요. 같이 들으면서 저보고 특송에 그냥 뚝딱 나오는 줄 알고 특송에 그래서 한번 찌려봤어요. 이렇게 찌려보고 하실 거면서 아닌가요? 네, 박기영 시편 16편 It Was Always You 들었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태연님이 신청하신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이 신청하신 진 DJ의 일하시는 나의 왕이었습니다. 어디서든 태연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9858번님께서 그 남기신 글이 있는데 따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적어주신 것만 봐도 아 중간에서 힘들겠다. 어려운 얘기를 전하는 거고 또 그대로 전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잘뭐 오해가 없게 아니면은 잘 전달이 되게 이해가 되게 전해야 되니까 다이렉트로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왜 믿는 마음으로 아마 든든하니까 따님에게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따님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마음 알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또 훈련하게 하심, 더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심일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또이 일에 대처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신청하셨고요. 복의 근원님께서 내일 어버이날이라 대구에 계시는 고모 작은 엄마들께 전화드렸거든요. 아이고 우리 복근이 최고다라는 고모와 한참 통화했는데 딸내미한테 야 내일 어버이날이야.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나도 날짜 셀줄 알거든. 순간 당황해서 그럼 엄마는 크림치즈에 빵 발라 먹어야 되겠다. 빵에 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그냥 난 빨리 그 양말에 발 신어야겠다. 뭘 기대해도 되겠죠? 복의 근원님도 그 사랑 신청하셔서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랑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은주89님도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잠시 후 7시에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같은 옷을 자주 입다 보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옷을 1, 2년 묵혀둡니다. 입고 있다 1, 2년 후에 다시 꺼내보면 마치 새로 장만한 옷처럼 신선하게 느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시 어울리니 말입니다. 오하시 시즈코의 멋진 당신에게 중 1부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이 곡은 쉼표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화곡동 교회 오르콰이어 싱글 앨범 중에서 함께 세워가네였습니다. 퇴근길 당향로 로그인 완료. 칼퇴 실패에 마을버스 눈앞에서 놓쳤는데 비도 그쳤고요. 걸음수도 채울 겸 그래 걸어보자 하고 정원님 선곡에 마음 기울이며 걷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퇴근 못한 분도 많을 텐데요. 퇴근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심표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하자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고.

예, 인사 나눠주셨고요. 프리지아님, 오늘은 열무, 얼갈이 김치 담그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 참외, 사과,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늘 엄마한테 받아 먹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보내고 있어요.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무시듯 하나님 품으로 가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럭키비키님 반갑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은 딸이 그 선생님께서 원래 하시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의 시간을 투자해서 더 가르쳐 주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딸이 교재 챙겨서 나갔거든요.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안 해도 된다고. 지금 하는 애들 없다고. 이런 말투였죠. 예, 보입니다. 보여요. 중학생이라 그런지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 있죠. 그래도 진정시키고 보냈습니다. 아니, 사춘기가 원래 이런 거예요? 제가 버릇없이 키우는 걸까요? 닉네임처럼 다정한 그레이스가 되려고 하는데 아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제 휴대폰 벨소리 오은의 내일은 잘해줄게입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사춘기 아이를 둔 상황에서 다정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그냥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게 말투도 그렇고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도 알 거예요. 이 공부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시간을 따로 내주신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덮는 게 왜 해야 되냐, 가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내일은 잘해줄게. 우은입니다.

내일은 잘해줄게. 항상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오은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음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이걸 심을 수 있나, 여기에 넣을 수 있나 봐서 넣을 수 있는 곡이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유튜브 용으로만 만든 유튜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반으로 나오지 않은 음원이 없는 곡이 있어요. 그런 곡은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고 또두 번째는 심의에 걸릴 만한 가사다. 뭐 우리 복음성가 쪽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심의에 걸려서 이거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거는 또 들려드릴 수가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예전에는 불렀었던 좀 좋은 사람이었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가져올 수가 없죠. 들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몇 가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저희가 이제 심어서 들려드리곤 하는데요. 몇 가지를 요청을 했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계시려나 뭐 이런 걱정, 우려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래도 들려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곡은 가져왔고요. 나라라 돼지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곡을 알게 되셨다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신청해요 하신 곡, 김도의 하나님의 응답, 이곡 들려드립니다.

홀리원 예배 제이부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장님, 빨리 나이 들고 싶고요. 삶이 진짜 고달플 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요. 감사를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끝이 없이 또 일이 생깁니다. 다 지나가겠죠. 저 고작 48인데요. 얼마나 어른이 돼야 인생이 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60대도 70대도 제가 뭐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분들도 이때가 되면은 내 귀가 순해지고 내 입이 순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예,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아마 다른 분들도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렇게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계속 넘어질까? 라는 생각을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삽니다. 저녁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또 자꾸 생기는 일 때문에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그게 지혜더라고요.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마음 그리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좋은 소식에 이 모든 걱정이 이 염려가 일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도 작은 어떤 그 기쁨이 그거를 덮을 수 있는 또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없애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능히 이길 힘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로 예, 이 어려운 시기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예, 또 분명 달라질 겁니다. 더 많이 웃으실 수 있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까문제님, 설거지하고 14일 된 신생아 목욕시켜야 되거든요.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아기가 예 울지 않길. 까문제님 화이팅! 예, 이렇게 살살 잘 다루면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기 전에는 걱정했는데 막상 하고 나면 오, 나 거의 아이 목욕시키는 천재 아니야? 막 이런...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안젤라님께서 기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그 작은 따님 시험관 아기 한 번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임신됐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하셨어요. 야,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냈고 주님이 이루어주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제 엄마도 안정적으로 하루하루 생활하셔야 되고 편안하게

입력을 했고 지금 들려드립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제키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젤라님, 우리 쌍둥이 손자도요. 한 번에 안 착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금 8개월. 귀한 선물이네요. UAP 보험님이 신발 세탁소에 신발 세탁 부탁하고 옷 수선집에 들러서 손 흔들어 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CBS 앱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가입을 안 하시네요. 오늘은 당양로 함께 듣기 보내줘야겠습니다. UAP 보험님, 때가 되겠죠? 때가 오면 그분들이 깔겠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셔서 그럴 것 같아요. 바쁘셔서 듣긴 들었고 좋은 건 알겠는데 들어갈 시간이 없으셨던 거죠. 아, 그냥 틀어놔도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일하시는 동안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요. 푸꾸레미님, 촉촉하게 봄비가 내렸어요. 요즘 모내기도 하고 농사가 한참 바빠질 때라 비가 좀 내려줘야 한다고

친정아버지께서 가뭄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가운 봄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민중군도 모내기 대민지원 나갔다 왔더라고요. 철원 오대살 유명하잖아요. 오대살 드시는 분들 그중 조금은 우리 민중이를 비롯한 군인 친구들 땀도 깃들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그 하나하나 한알한알에 농부의 땀, 정성, 애씀이 들어있죠. 김세원님의 이 얘기 너무 좋다. 비교는 남의 꼭대기와 나의 밑바닥의 대화래요. 뭔가 남과 비교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남의 꼭대기와 나의 밑바닥의 대화. 네, 감사합니다. 3148번님께서 내일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편지 쓰셨군요. 예, 나중에는 이제 화분 만들어서 교회에서 만든 화분 선물하려고 한다고 예쁜 키링도 가지고 오셨고 카네이션 드리면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형제 열심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요. 예, 항상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니까 그럼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기도 신청하신 곡, 이 곡을 멋쟁이님도 신청하셨거든요. 손경민, 김정희가 부릅니다.

나의 아내가 와라 장지영 님이 신청하신 곡 범키가 불렀습니다. CBS를 하도 들어선지 몇몇 그 닉네임 분들 완전 가족 느낌이에요. 안 보이면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되는 주안에서 우린 하나 맞죠? 로로님 그럼요. 저도 어제 한 분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분이 왜 요즘은 안 오지? 그렇게 안 오시면 궁금하고 또 요즘에 남기시진 않아도 듣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예, 풀꽃님 자랑하실 만합니다. 그냥 문만 열면 자연 마트가 앞에 펼쳐지는 그곳. 예, 자랑하실 만합니다. 1007번님은 찬양도 쫑긋 듣고 계시고요. 사연은 더 쫑긋 들으시고요. 어여쁜자님, 다음 주에 아버지 팔순잔치여서 좀 시골이고 멀어서요. 어버이날 가지 못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팔순잔치 하면서 다 같이 모이니까 예, 그때 두 배로 더 기쁜 자리 만들면 되죠. 애니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때가 되면 배영호가 부릅니다.

내가 되면 존 영, 배영호가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큰딸이 어버이날 카네이션과 선물 준비해서 조금 전 집에 도착했거든요. 빨리 맛있는 저녁 먹어야겠어요. 고맙고 고맙다. 보라제비꽃님, 내일이 어버이날. 네,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선물을 꼭 전하시진 않더라도 마음의 준비, 네, 전화 한 통, 그것도 선물입니다. 로이스님께서 혼수 때 드린 이불과 드디어 이별. 06년도에 집에 왔으니 20년 가까이 썼거든요. 살림살이 아낀다고 새 이불 드리는 것도 망설이며 살았는데 이제 이 무거운 이불 한 채 비움으로 군더더기 없는 공간이 더 보기가 좋고요. 어제 무거운 마음도 잘 비울 수 있어서 이 당향로를 통해서 그것도 감사하고 다시금 느끼지만 비우면 참 좋아요. 그죠? 비우면 좋죠. 비우면 또 새 것이 옵니다. 새 마음이 오고 새 물건이 오고 예, 비워야 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눌까요? 하이디 8529님께서 내일 교회 사모님께서 수술을 하신대요. 사모님은 큰 수술 아니니까 괜찮아 하시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모든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공주마마님께서도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신가 봐요. 좀 스트레스 받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제이뿐님. 어머님이 이틀째 불안해하는 날들인데 여전히 지키시는 주님을 봅니다. 예, 어머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흐르는 곡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이 부릅니다. 송미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예, 신청하신 곡 함께 듣고요. 부계근원님도 이 곡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최정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마치 경주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끝날 때쯤엔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가신 주님. 주님의 발소리에는 치유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여 왔던 길을 애써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처럼 걷고 또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님 찾아오셨네, 강무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글로리아 합창단이고요. 예수 따라가며 예라 모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리셋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신님께서 지난 3일에 일찌감치 신청하시고 어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어제 놓치고 오늘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라신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글을 올리셔서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어제가 주님 은혜로 결혼 예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시면서 글을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만나 목사님 주례로 아름답게 시작하여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날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두 사람 축복하소서.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문장도 참 아름답게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이경미의 찬양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 여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더불어서 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은 때가 있답니다. 앞서 라시님께서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결혼 기념일이시군요. 결혼한 지 41년 되셨다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유해피봄님께서는 고모 할머니가 되는 큰 기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카 가정에 귀한 남자 아가를 보내주셨다고 건강하게 첫걸음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이가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모 할머니의 큰 축복과 사랑을 안고 태어난 우리 아가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어여쁜 자녀로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평하늘 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네요. 주님 도우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김현숙님, 5월의 날씨인데도 새벽 공기는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으로 온도 격차가 심한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행들 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정호님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유럽 여행 중이라 조금 힘들어도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여행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보내주셨고요. 1294번께서는 야간 일을 해서 매일 퇴근할 때잘 듣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 곡은 신혜숙님께서도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와 함께 가리라 김경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어린이날이 어린이들한테만 좋았던 게 아니죠. 어른들도 좋은데 특히 청솔님 많이 좋으셨겠어요. 생일도 맞으셔서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나누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안성진과 조은주가 함께한 찬양 청해 주셔서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꽃마리님께서 딸의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신청하신 완전한 사랑 메리제인의 곡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 김준만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7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은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노아는 밤하늘의 빛과 같은 존재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한 기간과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확실하며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LT방님께서 신청하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김성수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연하목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준영실님, 오늘도 생명조심에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출근 이틀째 지혜 허락하시고 체력 허락하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웅이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인사 건네주셨고요. 마라토니님께서도 또 크리스탈님께서도 처음 올려주셨습니다. 귀촌대부님 역시 처음 오셨는데요. 예산에 귀농해서 경비 근무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 너무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글 올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치악산 가려고 단체로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연꽃님은 지난 5일 휴일에 어린이날 축하로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오잉님,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재은님께서는 오늘 항암 6차 날입니다. 이번에도 별탈 없이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재은님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평온한 찬송들이 출근길 토닥토닥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하원하진맘 김진아님, 피아워십 팬이시죠. 나를 덮는 은혜 신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줄라이의 나눔의 미학 함께 할게요.

등산로의 이정표는 쉬어가라는 표시다. 입구의 이정표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고, 중턱의 그것은 여태까지 땀을 쏟고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왔으니 거기서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내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가?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이정표는 바쁘게 살던 우리가 미처 계획에 넣지 않았던 쉼표다.

임종수의 그래도 산행은 하고 싶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정표를 보며 짚어봅니다. 모퉁이 돌에서 작은 구루터기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크게 숨을 쉽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습니다. 폴라리스님, 어버이날 행사가 요양원에서 있어요. 98세이신 엄마 보러 가요. 치매이신 엄마가 정신이 맑아서 행사도 잘 치르고 언니들도 잘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어머님 손 꼭 잡아드리고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오십시오. 언제나 바라봐도 578장 찬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셔서 함께합니다.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종용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

0: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황혜련의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숨을 크게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이 스르르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제60일의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바로 이 숨을 주제로 한 한국인 유요이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제주 해녀들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 오케스트라라는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숨을 내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크게 숨을 쉬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숨결이 모여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않을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힐링 레인 들으면서 박성우의 CCM 캠프 2026년 5월 7일 목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오늘 잘 지내셨죠? 제가 있는 서울은 오전에는 조금 흐리다가 오후부터 눈이래. 죄송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집에 오는 길에 아니죠. 저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 적절히 그 회사 오는 길에 제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꽃집들이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카네이션을 쭉 전시해서 이제 판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준비하는 그 꽃 매대를 보면서 아유 참 이번

5월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벌써 5월 7일이야? 벌써 금요일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여러분의 하루하루 응원하면서 또 오늘도 2시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신청곡과 사연, 또 소근소근하는 비밀 이야기들 보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준비된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린다 랜드의 Give Me Jesus 함께 들었어요. 제키리님께서 성욱 아나님 안녕하세요. CGN 캠프 가족분들 방송 시작했어요. 두루두루 오세요. 사평로 응원단장님 멘트입니다 하셨어요. 들어와 들어와 저 들어와 들어와 제발 들어와. 최인혁 단장님 낮 12시에 조이풀 채널에서 방송하시는 최인혁 목사님 프로그램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들어와 들어와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는 아니에요. 네, 아나운서가 이런 목소리로 아나운서 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문 CCM 전문 진행자로 CBS에서 공인한 진행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요즘 뭐 아나운서의 어떤 조건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정말 타고난 목소리 그리고 아주 깊은 어떤 그 목소리의 울림 그리고 분명한 발음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뭐 개성 있는 아나운서들도 많고 또 뭐 다방면에 뛰어난 분들도 아나운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네. 아나운서의 범위를 좀 넓혀본다면 제가 저 끝머리에 살짝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CCM 전문 진행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내에 몇 명 없어요. 8103번님 문자로 주셨는데요. 직장을 집으로 생각하는 박디님. 아, 또 이렇게 또 제가 실수하면 또 그렇게 캐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위로 겸 놀림 겸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꽃들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또 오프닝에서 꽃 얘기했다고 꽃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구미원회님도 옥디님 여기는 경산이고요.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입니다. 바람에 비 소식이 실려 살랑살랑한답니다 하셨어요. 네, 요 비 오기 직전에 이 바람의 느낌 이거 있죠. 네, 약간 축축하지는 않은데 또 바람이 또 선늘하면서 저는 요 바람에 휘날리는 그 가로수 나무들의 좀 나무 가지가 풍성하고 잎들이 많은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기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 바람의 잎사귀들이 삽삭삽삭하면서 바람 소리 나는 것도 좋고 그렇죠. 경산에도 비 소식이 필요한가요? 네, 봄비가 곧 찾아갈 것 같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김송주의 노래 그리고 줄라이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어드립니다.

장필순 그리고 함춘호의 연주로 아이들에게 같이 들었고요. 그 앞에 줄라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들었습니다. 줄라이도 노래는 이세준, 기타 연주는 함춘호. 함춘호 선생님의 연주가 두 번이나 왔다 가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걸어갑니다. 1089번님, 제가 내일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찬양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가서 하루 정도, 하루 당일 입원하고 나오시는 그런 수술일까요? 어떤 수술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우리 캠프 가족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뭘 기도를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알아도 우리 캠프 가족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네,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 아마 금식 과정일 텐데 힘내서 잘 수술 깨끗하게 완전

또 사회복지사 우대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도 사회복지사 1급 딱. 화이팅.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함께 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그 시간들, 그 자리들 아름답게 잘 준비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송경민 곡, 지선 이윤화, 한희강찬, 아이비밴드가 함께한 은혜, 모두들 좋아하시죠? 함께 듣습니다.

임하네 꽃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 비공개로 질문이 하나 왔어요. 사회복지사 1급이신가요? 예, 1급, 1급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방송 진행자입니다.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은데 제 전에 했던 진행자 심기식 아나운서 그분도 사회복지 흔하지 않은데 묘하게 겹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상담 가능하냐고요? 아 가능합니다. 네, 상담 가능하고요. 네, 네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잘하고요. 네, 케이스 스터디 잘하고요. 통계는 잘 못합니다. 제가 아 통계는 좀 어려워요. 엑셀, SPSS 아 어려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0161번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까 한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때 직장 그 한 가지만 놓고 집중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선하신 주님께서 응답 주실 거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루빨리 평안을 찾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 그렇군요. 에, 직장 동료가 힘들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토로할 때 아이 그래 우리 같이 그만두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많이 힘들지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군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옆에서 같이 계속 응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좋은 뜻, 선하신 뜻을 같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 그 친구분에게 CCN 캠프 한번 들어보라고 알려주시지. 그럼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피아워십입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손 이어집니다.

송승연의 주님의 손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네. 우리가 뭐 부르고 노래로 부르고 또 말씀으로 들어 알고 있지만 뭐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늘 믿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죠. 벌써 CGN 캠프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1부 끝곡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가시죠. 가는 길에 우리 숙제 한번 할까요? 레인보우 선곡표 열어서 여러분 오늘 나온 노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곡, 다시 듣고 싶은 곡 하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트가 CBS 뮤직 차트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가요, 팝, 그리고 CCM 차트를 집계하는 매주 집계하는 유일한 차트인데요. CBS에서 하니까 CCM이 좀 좋아요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우리는 하루 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땐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인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사토 도미오의 성공 유전자를 깨우는 생각의 습관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대를 잇는 거룩한 세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더 큰가를 묻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성취,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역시 같은 고민에 빠져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때 예수님은 반전의 답변을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함과 전적인 의탁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부모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엎드릴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복잡해집니다. 은혜보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순종보다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앙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평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은 앞선 세대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 들어온 생명수입니다. 이제 그 생명수는 우리를 거쳐 다음 세대라는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남겨두신 거룩한 소망입니다. 이들의

0: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생명의 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는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그 거룩한 전염력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품고 누군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TBS
1: 땅과 가까이 살고 명상을 할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다른 사람과 사귈 때는 온유하고 친절하라. 진실되게 말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때를 살펴라.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중에서
0: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지 CCM 캠프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쭉쭉쭉 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함께해 주십시오. 2부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레인보우 앱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저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저희끼리 그냥 음악 틀고 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2부의 시작은 뉴 CCM 새 노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광고 있어요. 광고 듣고 바로 새 노래 소개하겠습니다.
1: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지쌤 새 노래와 함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 만들어 발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응원도 하고 새 노래 먼저 듣는 특권 함께 가지는 시간이죠. 자, 오늘 함께 들을 새 노래는요.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입니다. 신현미 씨, 얼마 전에 저희 시즌 캠프 왔다 가셨죠? 네,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 들려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어쿠스틱 버전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본편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신현미의 노래가 발표됐습니다. 시편 46편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곡인데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만히 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설명의 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쌤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UCCM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함께 들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노래도 아주 예쁘게 잘 불러주셨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가 보이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가사도 신현미님이 쓰고 곡도 신현미님이 쓴 예쁜 노래,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또 함께 나누면서 걸어가야죠. 1328번님이 샬롬, 이곳은 지금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부우였던 차에 비가 내리니 기분이 좋네요. 5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경창대회에서 찬양곡 선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곡을 하고 율동까지 은혜스럽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5월 마지막 주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경창대회. 경창대회라는 표현이 좀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찬양제, 뭐 성가대회 뭐 이렇게 하는데 경창대회. 아, 멋집니다. 좋은 곡 고르시면 좋겠네요. 근데 뭐 대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쉽게 추천할 수 없는데, 재밌게 하고 싶을 거나 아니면 좀 감동이나 은혜를 더 주고 싶은지 그런 거 한번 정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좋은 곡 추천해드릴게요. 또 우리 캠프 애청자분들도 각각의 교회에서 또 한 찬양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율동이나 어떤 곡이 좋은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죠? 신형규님이 샬롬 성우님 출첵합니다. 프롬갓 라이브 보고 왔죠요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셨죠요? 프롬갓 라이브보다 더 재밌는 캠프 초대석 내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 CCN 캠프 초대석에 프롬갓 내일 나옵니다. 네. 한 2년 만에 나오는 거죠. 그동안 매달 새 노래를 꾸준히 발표해서 노래가 금방 많이 쌓였어요. 네. 내일 프롬갓 CCN 캠프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018번님,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소망이 샘솟는 때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예수 전도단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같은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전쟁, 아직도 전쟁,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아직 전쟁 중이고, 또 이란에도, 또 여전히 뭐 레바논에도 이스라엘이 그래서 보낸 폭격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일들이 빨리 멈추고 다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홀리원의 노래 듣습니다. 예배.

김영미의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천강수의 신뢰, 기대 투, 홀리온의 예배 같이 들었습니다. 예쁜 나나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만나앱을 통해서 오셨네요. CBS를 통해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만나앱이 뭐예요?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만나앱도 CBS에서 만든 크리스찬 컨텐츠 앱인데 주로 CBS TV의 컨텐츠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앱인데 거기 또 CBS 조이포유 방송이 같이 나가거든요. 또 CCN 캠프는 조이포유로도 나가고 CCN 캠프로도 나가서요. 그쪽 만나 앱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3.1절 남편 박집사님이라고 문자가 오셨는데 아내가 암수술 받고 왔어요. 밤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저런. 수술은 잘 받고 오신 거죠. 네. 허리 통증이 이 밤에 좀 깨끗이 나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는 옆에 남편분 또 가족들에게 이 힘든 시간들이 좀 줄어들면 좋겠네요. 네. 힘내십시오. 8183번님. 작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엔 가족들이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엄마,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네요. 쓸쓸한 어버이날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럴 때는 먼저 서로의 좀 소식을 좀 전해보고 네,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같은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진 시대가 되어서요. 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들, 서로를 향한 그리운 마음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데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세연의 목소리로 내 갈급함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들었어요. 이어진 곡으로 들었습니다. 며느리 사랑님께서 늦게 왔어요. 감기 몸살로 아픈 지가 2주 지났는데 몸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친정과 시댁 부모님 다 천국 가셔서 어버이날 기억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서서히 부모님 떠나신 그 나이가 돼가니 서글퍼지기도 하고 많이 외롭습니다. 혼자라서 더 그렇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한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정과 시댁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떠나신 나이가 가까워지면, 우리도 곧 만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정말 값지게 사는 시간들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8974번님, 게시판 들어갔다가 무서운 댓글 보고 놀랬어요. 조처가 필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조처 취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 일단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요. 여러분도 보시고,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좀 이렇게 좀 너무 심하시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신고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범진의 노래 듣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수아의 영혼 한 소망 같이 들었고요.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목요일 순서 이제 마지막 곡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은요. 예수 전도단에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너를 모욕하는 것은 너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할 때 사실은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화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니 특정 인상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라. 일단 시간을 두고 늦춘다면 너는 손쉽게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지은 엔케리디온 중 일부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마커스의 가족이에요. 오늘 첫 곡 전해드렸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럭키비키님도 이렇게 답장 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 공감해요. 집이든 어디서든 뭔가 약간 2% 부족하더라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요. 무엇이 중헌디? 라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컨셉은 무엇이 중헌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특히 이렇게 화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내가 아직 손 내밀지 못한 내 마음에 앙금이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도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조정훈 ES 더 황수와 찬양하는 가정 들으셨고요. 포스터의 가족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속 좁은 최 여사 세월이 갈수록 더 좁쌀이 되는 건지 태평양은 아니어도 너그럽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는 넉넉한 인간으로 이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글 보내주셨어요. 아, 3665님께서는 어제 요양원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큰언니 작은언니와 함께 엄마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치매로 기억은 옛날에 머물러 계신 98세 엄마. 그래도 건강하셔서 늘 감사하답니다. 장미의 계절 꽃을 참 좋아하시고 잘 기르셨던 엄마세요. 엄마 엄마라는 찬양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송정미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6220님께서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찬양아이님께서는 오늘 늦둥이 첫째하고 10살 차이 나는 이애셀 생일입니다.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돌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름처럼 에벤 에셀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축하곡은 이 이름처럼

에벤에셀 준비했어요. 자, 먼저 최 여사님께 전해드립니다. 달가연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지선, 박승민 함께한 에벤에셀 아이들 이름을 어쩜 이렇게 멋있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에셀이 두돌 함께 축하하며 전해드린 곡이었고요. 피아워십의 다윗에게도 송정미의 엄마 엄마 다윗가요 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마 이 찬양은 따라 부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던 곡인데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주아랑님도 에세리의 두돌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래서 저희 선물 준비했어요. 온 가족 둘러앉아서 맛있게 드시라고 장간에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여기 다녀왔거든요. 너무 멋지게 또 삶에 간증을 해주시는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에세리는 두 돌, 두 살이라서 닭갈비 약간 매콤한데 먹을 수 있을까요? 잘 씻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멋쟁이님께서 손경민, 김정희, 어머니의 기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참 귀한 찬양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찬양의 가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손경민, 김정희, 어머니의 기도, 또 마마스 브런치, 엄마의 기도 전해드렸어요. 내일 또 뭐 어버이날 앞두고 있잖아요. 아, 이 선곡들은 내일 함께 나누면 참 좋은 곡들인데 오늘 미리 이렇게 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가사가 또 다르고 그렇게 이렇게 오늘도 좀 잠잠히 가사에 주목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5월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피스메이커님께서 잔잔한 목소리의 진행으로 혼자의 시간이 아름다운 찬송들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라는 또 마하나이님의 문자도 도착했고요. 감기 조심하시라고. 태연님께서는 심심해서 무작정 지하철 타고 놀러 가요. 지하철로 놀러 가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신혜숙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는지 가볍게 여행하기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곡은 2부 시작하면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찬양들 전해드릴게요. 허유미님께서는 오늘도 모두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무명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저도 처음 듣는 찬양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1부 끝곡으로 나인원의 무명 찬양을 또 전해드리고요. 연주곡까지 함께하고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피스메이커님 신청곡도 찾아두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함께 해주세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0: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시작을 이렇게 가볍게 여행하기, 또 동해 가는 길 들으니, 와,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아침, 동해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준비한 곡은 손승연의 너무 늦은 건가요? 마하나임님 신청곡. 그리고 오늘 그 사랑 듣고 싶다고, 이 쏘아 올린 그 사랑, 그 사랑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과 관련된 명곡들을 엄청 찾다가, 몇개좀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서동석의 그 사랑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 그리고 그 사랑의 숨결도 듣고 싶고, 그 사랑의 노래도 듣고 싶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의 원조 그 사랑도 듣고 싶고, 제가 살짝 고민 중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 옹기장이 이 곡으로 가면 또 어울릴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피스메이커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허심정, 예, 흙 더덕 진액. 아무래도 그 본인이 살짝 그 70대이신데도 찬양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써주신 그 문자에 제가 오히려 너무 큰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건강, 보양식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허심정 선물 더덕진액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손승연의 찬양부터 함께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전해드린 명곡들이죠.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곡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온 기장이 그 사랑의 노래 조금 전 들으신 곡 그리고 앞서 이지은 그 사랑 얼마나 서동석 버전으로 그 사랑 전해드렸고요. 정말 뭐 가창력으로는 손에 꼽히는 분이시죠. 손승연 예전에 그 복땡가땡이라는 프로에서 8관왕? 9관왕? 예, 9연승 하셨던가요? 네, 정말 뭐 가창력으로는 너무 늦은 건가요? 전해드렸습니다. 김경훈님,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마음고생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1386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린 찬양으로 담대함을 얻으셨다고. CBS 장로합창단 그리고 최인영 목사님 함께 하신 찬양이었어요. 다음에 또 신청해 주시면 함께 그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딸기바구니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성가곡인데 듣고 싶어요 하셨고, 찐이님, 모두 은혜 받는 하루 되세요. 새싹 달고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또 2662님, 네. 번호가? 네. 아셨겠죠? 주이름 찬양 신청곡 남겨주셨거든요. 아, 제가 이제 6766님이시군요. 노안이 와서 게시판이 잘 안 보여요. 자, 나비워십의 주이름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돋보기를 빨리 하나 구해야겠어요. 오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는 성가 버전으로는 저희가 음원이 없어서 신효선의 음성으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나비워십 주이름 찬양.

나비워십의 주 이름 찬양, 또 앞서 신효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전해드렸는데, 나비워십 찬양이 나가는데 평생감사님께서 우리 춤추는 봉디 이모티콘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열일하고 있는 우리 봉디, 오후에 또 어떤가요라는 신나는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 선물 안내가 지금 이봉규 아나운서 음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어우 축복송에 선물이 참 많네요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열심히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레스케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 들으시다가 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협찬을 해주신다고 직접 연락도 주시고 다른 분들도 너무 이렇게 귀하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풍성하게 선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아인맘님께서 학교에서 고1 아들이 편지와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편지 처음 받아본다고. 어버이날 앞두고 너무 멋진데요. 하나님의 꿈을 살아갈 아들 사랑해.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 내일 정말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버이날 준비 소식 또 내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또 이왕이면 부모님 애창곡 슬쩍 물어보셔서 저희 축복송에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곡은 힐송 워십에서 준비했습니다. Fresh Wind, What a Beautiful Name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0: 사랑해 CBS.
1: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단다.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입니다. 이 찬송은 개편 찬송가를 편찬할 당시 가사위원으로 참가하였던 전영택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찬송 자료가 없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1967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한국 문단의 개척자이십니다. 전 목사님은 평양 태생으로 평양에 있는 대성중학교를 나와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전 목사님은 동경에서 김동인, 주요한 등과 함께 창조지를 발간하면서 창조동인으로 문학활동을 하셨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태평양 신학교에 유학을 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평안북도 지역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이 지은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입고와 어서 돌아오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구두회 교수가 작곡을 했습니다. 구두회 교수는 평생 작곡과 성가대 지휘 등으로 교회 음악에 많은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찬송가로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입고 두 장이 수록돼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교회에서 애창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림자여, 낙원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노래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입고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

0: 원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미국 출장을 위해 뉴욕 시간 12시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듣습니다. 우리 서울 소방학교 연구원과 교수들 연구에 도움되는 자료 많이 얻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와, 서울 소방학교 출장을 위해 미국 지금 뉴욕에서 듣고 계신 사랑스러운 그녀님 감사합니다.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앞에 흐른 O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은 이제 평소에 사랑의 가정을 축복하는 곡으로 틀어드리는 곡인데 오늘은 유독 가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 우리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Mother's Love, 어버이의 은혜 연주곡으로 흐르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렁투님은 눈가가 촉촉 몽글몽글 이 곡이 나올 줄 미리 알았더라면 사실 저는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 라이브 트로트 버전으로 춤을 추며 어머니 앞에서 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나왔는데 부끄럽다고 저녁에는 연주곡 틀어놓고 좀 더 우아하게 다시 불러드려야 할 것 같다고 사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오늘 게시판에 그 부모님 이제 생전 모습이라던가 이 부모님 계실 때 사연들 떠올리면서 뭔가 슬픈 사연들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렁투님 덕분에 요 슬픈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방송 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동행님께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습니다. 요즘 주변이 입함나무꽃으로 반겨준다고. 이 곡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죠.

어버이날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1순위는 남녀 모두 현금이었습니다. 2위는 가족 식사, 3위는 효도 여행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현금을 제일 좋아하는데 선물을 드리는 자녀의 입장에선 왠지 현금은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함께 담은 꽃상자와 꽃바구니, 현금으로 쌓은 케이크 같은 상품들이 나왔죠.

그런데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매길 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잘 될 때라는 전제죠. 내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이런 선물을 바라겠습니까? 많은 부모에게 영순이 선물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에겐 자식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일첨 번제는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지만 일첨 번제는 솔로몬이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세 종류의 재물을 천 마리씩 드리는 일첨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제사를 본받아 일첨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이 영순이 선물을 받는 비결은 부모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이 노래는 원래 CCM인데 일반 팝송 프로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스티븐 커티스 셰프먼, I will be here. 이 곡은 스티븐 커티스 셰프먼이 아내에게 청혼할 때 만든 노래인데요. 5월 가정의 달에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뒷자리 303이 남포리 강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뇌심혈관 시술을 받으시고 부산 덕천 부민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93세 권부님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버이날이라 더 마음이 갑니다. 아이고, 뇌심혈관 시술, 큰 시술을 받으셨네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셔서 더 염려되는데 어머님 강건하게 회복하여 거뜬히 일어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유동근님께서 연로하신 어머니 생각하면 이제 더 연세가 안 드셨으면 하는 자식의 바람을 갖게 된다고. 그쵸? 이게 참 신기해요. 이제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버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땐 그 아이가 가장 예쁜 그 나이 때 보며 우리 아이가 딱 이때에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선 이제 점점 세월을 입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멈추었으면 부모님이 연세를 더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The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기쁜 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라서 자식들이 뭐 사줬습니다. 자식들이 뭐 먹자고 합니다. 이런 어버이로서의 즐거운 사연보다 이제 매해 어버이날 방송을 해보면 아, 이 자녀로서의 생전 부모님을 떠올리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걸 눈으로만 읽어도 내 감정이 흔들리는데 소리 내어 소개하면 야, 제가 마이크 앞에서 이제 못나게 우는 등의 그런 실수를 할까봐 차마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도 많았다는 거. 예,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즐거운 생각 많이 하며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루더 벤드러스의 Dance with my father 1부 끝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을 딱 한 곡으로 표현하라 하면 아, 딱 이 곡이에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운 좋은 날씨를 보이는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예, 정민아의 Amazing Grace 그리고 2부를 열어준 곡은 중국어로 부른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스턴 게이트 천국에서 만나보자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아멘.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화전님,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나는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뭐가 좋아 하시는 거는 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시고요. 오늘 일부 묵상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 영순이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뒷자리 0091, 작년 8월 하늘 천국 가신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아롱별님께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군요. 매년 어버이날에 제가 케어해드리는 어르신께 내복을 사드립니다. 어른들은 제일 힘드신 게 바로 추위와 외로움이거든요. 5월이 지나야 내복을 벗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5월 달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있습니다.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도 오늘 꼭 들어야 될 노래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상당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며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구나 말씀을 반복하셨죠.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선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어서 좋아하셨던 게 아니죠. 그저 보기만 해도 좋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55번째 묵상 헤세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유, 역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은 다르네요. 천사 목사 정성부 목사님 우리 프로그램의 애청자시고요.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데니보이님, 자주 찾아오는 자녀와 자주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자녀와 아무 걱정 안 끼치고 늘 안부 전화 자주 하는 자녀 중에 누가 가장 효도하는 자녀일까요? 이 모두를 갖추면 가장 좋은 자녀겠죠? 그쵸, 맞네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다면 뭐 제일 좋고,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좋으니, 또 자주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않아도 좋으니, 건강하게 너가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무 걱정을 부모한테 안 끼치는 거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부모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데니보이님을 우리 프로그램에 소개하고 인도한 분이 이제 친척분이시잖아요. 그 친척분도 잘 계시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글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즐겨 듣고 부르는 찬송가 같아요 하시면서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silver.
1: 천국으로 이사하신 우리 엄마 잘 계시죠? 아직도 엄마 추모관 앞에 갈 때마다 드리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연수님, 지금은 천국 백성이신 우리 아버지 애창곡, 뒷자리 7493 쓰시는 분의 아버님께서는 내 진정 사모하는을 잘 부르셨대요. 8778, 이번 어버이날은 유독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그리고 파란하늘님께서도 엄마가 참 더 그립고 보고 싶다고, 예전에는 가을을 탔는데 요즘에는 봄을 타는 것 같다고 마음이 허하다 하시네요. 아이고, 프리지아 아이디의 이선양님은 어머니께서 5월 8일 어버이날 천국 가셨다고 하고요. 행복만땅님의 어머님께서도 이 어버이날 전날 돌아가셨대요. 원래도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이 생각나는 날, 어버이날, 그리고 생각나는 시기 5월인데 이렇게 어버이날, 또 어버이날 전날 천국 가신 부모님들이 계시는군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만큼이나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온 곡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연주 찬양으로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감사 편지를 써본 기억, 그리고 그 편지를 손글씨로 써본 기억,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순간 우리의 행복 수치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건 물론이고 그 행복의 약효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지속이 된대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드릴 선물, 용돈 준비하셨을 텐데 뭐 무엇을 준비하셨든 여기에 꼭 더 챙겨야 하는 건 감사편지, 뭐 쪽지 좋죠. 그리고 이왕이면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손글씨로 써본다면 분명 행복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송정미의 엄마 엄마였어요. 잘 주무셨나요, 다들? 좋은 아침. 오늘 금요일 주말권 진입하는 아침이 열렸고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예. 뭐 부모님 위해서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예. 어떤 시간을 또 보내실 계획인지. 요즘은 뭐 선물도 진짜 다양해졌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이를테면 뭐 트로트 가수 굿즈나 뭐 공연 티켓, 아 이런 거 정말 요즘 구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 취향을 반영한 팬덤 선물도 이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많이 등장했어요, 이런 선물도. 예. 근데 어떤 그 기사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89%는 현금을 선호한다. 아, 이런 응답을 예, 하셨더라고요. 참고만 하시고 부모님이 좀 원하시는, 부모님을 잘 좀 관찰한 결과 아, 이 선물을 드리면 좀 좋아하시겠다 싶은 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같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같이 근사한 식당에서 그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하거나 충분히 또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여러 선물에 약간 쑥스러울 수 있지만 감사 편지, 이왕이면 손글씨로 딱 뭐 쪽지나 엽서

아, 편지 드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억님, 저는 카네이션 그리고 용돈 드렸는데 내년에는 손편지도 써야겠어요 라고 하트 남기셨는데 내년까지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버이날 이제 시작이니까 손글씨가 담긴 편지가 좋긴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다 싶을 때는 문자, 뭐 카톡, 길게 장문으로 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화 드려도 당연히 좋고요. 근데 전화로 얘기하기가 조금 좀 오글거리거나 쑥스러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카톡으로 딱 한자 한자 담아서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일찌감치 준비하셨네요. 카네이션이랑 용돈이랑. 추억님 잘하셨습니다. 보배진이님은 잉 출근길 나 눈물 난다. 오늘 우리 요양원 어버이날 행사하거든요. 하루 종일 행사 모드입니다. 어린이날 저희는 어린이날 기념 겸 결혼 기념일 겸또 어버이날 겸사겸사해서 온 가족 영종도 나들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바다도 보고 그러고 왔어요라고 일찌감치 또 좋은 시간 보내셨고. 패사자님도 엄마로 사는 삶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이 사명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라고 또 하시면서. 전 어머님께 뭐, 적지만 현금으로다가,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남기셨고요.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이니까 마음을 딱 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금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어떤 계획도 세우고 계신지 어떤 선물 드렸더니 참 좋아하시더라 이런 후기 공유해 주셔도 좋겠고요.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제247호 교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함께 걷는 교회 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첫 곡부터 울컥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곡도 약간 눈물 버튼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 김수지 아빠의 노래 그리고 한웅재 어머니 새벽 기도

제 나이 이제 50. 네, 부모님이 안 계셔요. 아, 왜 그렇게 서두르셨던지. 그 처가 부모님께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어린이날 다녀왔어요. 네, 아내는 모를 오늘의 이 공허함. 출근길에 그냥 혼자서 울컥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쵸. 아, 얼마나 그리운 마음이 사무치실지, 예, 먹먹하실지. 그쵸. 감히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천국에서 고통도 없는, 그 눈물도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혜종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들 힘내. 아들 괜찮아. 아들 응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젤로니아님은 오늘 중딩이 딸이 방 문거리에 카네이션 그림 편지를 딱 걸어놨네요. 봐도 봐도 예쁜 딸내미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에게도 내가 이랬겠지 살짝 울컥했습니다. 아, 제 부모에게는 말도 안 통하고 나만 구박한다고 평생 심통만 부렸는데 오늘은 예쁜 말 가득가득 담아서 카톡으로 보내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와중에 묻는 말에도 답 없이 등교하는 우리 고3 아드님 아들 아는 척이나 해주면 안 될까? 라고 남기셨는데 예, 오늘의 아침 풍경 딱히 그려지네 아 근데 중딩이 딸 봐도 봐도 예쁜 딸내미와 아, 묻는 말에도 답 없이 그냥 등교하는 고3 아들이 너무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예. 근데 아들이 하는 효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예. 장남이 하는 효도가 있어요. 저도 고3 때는, 아, 굉장히, 전 사춘기를 고3, 고2 이때 좀 매콤하게 보내서 부모님이랑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잘 하려고 하죠. 아들이 하는 효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안젤로니아님 힘날 밴드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한 곡 듣고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만나볼게요.

샬롬 CCM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이 시간은 예배와 찬양의 악기 연습까지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협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247호 교회의 반주기를 놔드릴 텐데요. 먼저 최정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0: 저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제1소망교회 최정아 집사입니다. 이곳으로 이사와서 교회 다닌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함께 걷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 선교부 소속이라 얼마 전에 교회 식구들과 함께 걷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따뜻하게 섬겨주신 모습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즐거이 전심으로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곳은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동안 이 방송을 들으며 함께 걷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차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사연을 띄웁니다. 우리 김영태 목사님 가시는 걸음에 힘찬 응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반주기 선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최정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 오늘은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김영태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전해주셔요.
1: 네, 샬롬. 우리 CCL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김영태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함께 걷는 교회, 맞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언제 개척하셨고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6년 전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0: 딱 진짜 걸리네요. 그게.
1: 예, 예. 그래서 두 명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 이제 올 2월에 6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25명에서 와.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뭐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층도 다양하고 예.
1: 네.
0: 예.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좀 갖고 계신 비전, 목회 철학이 있으실까요?
1: 네, 저희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의 사역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0: 예.
1: 요즘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0: 되니까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불꽃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저희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그 최병남 목사님 교회와 함께 월드 사역 저희가 회원 1개 교회가 되었어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돕는 교회, 또 살리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 100%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 혹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저희 성도들 중에 환우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김영경 성도님이 췌장암 투병 중인데 새신자인데 이분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왜 또 최정아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어쨌든 섬기는 제일 소망교회가 부흥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지하인데 지상으로 올라가기를.
1: 아, 그렇구나.
0: 네.
1: 예배당도 좀 볕이 들고
0: 네, 맞습니다.
1: 습기 안 차고. 아,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여름에 너무 힘들잖아요. 아.
0: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1: 잘 알죠, 제가. 아, 그 잠깐 언급하셨던 지난 2월에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네. 드리셨는데 그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약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유열 전도사님을 초청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0: 네, 맞아요. 예, 예. 유열 전도사님도 폐혈증으로 그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예, 죽음의 문득까지 가셨던 분인데
1: 살도 많이 빠지셨고.
0: 네, 예, 예, 예. 제가 이분이 세상 가요 유명한 가수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었더라면 이분도 이 간증을 들으면 치유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월 전사님 초청했는데
1: 예.
0: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김영경 성도님이 처녀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유명한
1: 어머나.
0: 연예인이 있다면 유월 전도사님이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야, 예, 약간 소름 돋았네 지금.
0: 예, 예, 예, 예. 저희도 진짜 막 예배 끝나고 소름 돋고 그 목사 사위가 목사님이신데 사위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간증하는 순간 저희 온 몸에 막 소름이 돋아갔고.
1: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이제
0: 예,
1: 연결하심이네요.
0: 네, 예. 그래서 유월 전사님 오셔서 정말 눈물로써 간증은 너무 많이 해주시고
1: 예.
0: 특별히 또 우리 김영경 성도님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니까. 완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1: 와, 진짜 그 성도님께는 잊지 못할 그런
0: 맞아요.
1: 6주년 감사예배고 그걸 바라보시는 네. 목사님도 굉장히 좀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완전 눈물바다가 됐고요. 온 예. 성도가
1: 네.
0: 지금은 감사하게도 함께 기도했더니 예. 그 암이 2cm가 줄었다는
1: 진짜.
0: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1: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다. 아,
0: 아멘입니다.
1: 네, 그나저나 되게 혜영 작가 얘기 들은 얘기인데 이 코너 사실 진행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 목사님은
0: 네.
1: 참 복이 많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2년 전쯤에 목사님의 교회 성도님이 보내신
0: 네,
1: 사연이 채택이 돼서 반주기를
0: 네.
1: 받으셨었어요. 그렇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근데 주변에 더 반주기 필요한 교회가 있어서 그 네. 반주기를 선물하셨다, 흘려보내셨다.
0: 네.
1: 예.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 또 다른 우리 최정아님께서 이렇게
0: 네네,
1: 신청을 해주셨고 다시 반주기를 받게 되신 건데 아, 그 선물 받은 걸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하고 당장 네네. 필요하지 않더라도 쟁여놓고 나중에 쓰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0: 네, 맞습니다.
1: 아우, 진짜 어떠세요, 목사님? 예.
0: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한 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 동기 목사님 멕시코에서 개척을 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1: 네.
0: 그가 반주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반주기가 오면
1: 예.
0: 멕시코로 흘러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서 최정아 집사님한테는 조금
1: 예.
0: 죄송하지만 더 저희보다 더 필요한 우리 멕시코 그 교회에다가 흘려보내려고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아, 목사님은 진짜 아니 사실 이거를 딱 내가 쟁여놓고 나중에 필요한 상황 혹은 예,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더 필요한 동역자분들께 흘려보내는 이 마음이 참 아, 너무 좀 소중하네요. 네. 예.
0: 근데 올해가 저희 교회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것이
1: 예.
0: 흘러보낼 때 더 넘치는 교회, 넘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1: 흘려보낼 때 더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아,
0: 아멘.
1: 네, 진짜. 지금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한 뭐 몇 개월 후나 1년 후에 다시 또 신청해 네. 주시고

0: 거라고 저는 또 약간 예상이 드는데, 예.
1: 아멘.
0: 그때는 받아주십시오, 목사님. 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예. 오늘 이 아침에 또 전환결 너무 반가웠고요. 목사님, 혹시
1: 네.
0: 신청곡 저희가 어떤 곡 준비할까요?
1: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이 제가 몇주 전에 후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 온 성도가 눈물로써 고백했던 시간이었어요.
0: 오직
1: 나의, 예.
0: 주만이 이 곡. 목사님, 짧게
1: 맞아요.
0: 어떻게 한 소절 정도 혹시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1: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0: 아멘.
1: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0: 요동치 아니하고 싶습니다.
1: 찬성되시는 그 주님
0: 네,
1: 붙드시면서, 예.
0: 맞아요.
1: 아, 목사님 기도 제목 다 응답되셨으면 좋겠고,
0: 아멘.
1: 네, 저희가 반죽이 예, 멕시코로 흘려보내실 테지만, 네, 잘 포장해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로 일단 보내드릴게요.
0: 네,
1: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도 승리하세요.
1: 고맙습니다.
0: 네,
1: 샬롬.
0: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곡 김도현 오직 주만이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찬양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안젤로니아님 남기셨고 르호보님 출근길에 들은 목사님 찬양의 눈물이 찔끔 정말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늘도 승리를 아침에 선포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요. 다들 기쁜 금요일 보내셔요. 나무그늘님은 오늘 목사님과 인터뷰 들으면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화이팅! 예, 남기셨고 페퍼민트님도 목사님 멋지세요. 나눔. 크, 이 나눔과 동시에 그 창고도 넘치도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그러니까 예배당이 일단 지하에서 지상으로 자,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의 반죽인 아들어야겠어요. 이 시간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기독동호회, 신호회 등등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USB 단자에 꽂기만 하면 웬만한 찬양곡의 악보와 반주 가사 다 나오는데요. 이 반죽이를 우리 교회 혹은 친구교회, 고향교회 등에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의 말머리 개척교회라고 쓰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댓글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7997번으로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지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한 교회씩을 선정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격주 간격으로 사연 소개하고 반죽의 선물 놔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늘처럼 전화 연결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 소개만도 가능합니다. 이 코너 통해서 개척교회 또 농어촌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힘내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시 42분 18초 지나고 있고요. 줄라이 나눔의 미학

위로부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들었고요. 줄라이 나눔의 미학 앞서 함께했습니다. 닉네임 요나다님께서 날씨가 와,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로 출근길에 지금 신호 대기 중 사연 보냅니다. 라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지. 예. 너무나 그 진짜 눈부신 환하게 빛나는 이 아침 이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신 거죠. 출근길이지만 오늘도 금요일이고 기분 좋게 잘 무사히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단오월십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세 만세반석 접속곡 함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없으나 바람이 흔들면 소리내 울고 물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치면 소리내 운다. 솟구치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을 찾기 때문이고 끌어오르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에 불질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고 우는 것은 가슴에 품은 바가 있어서다. 한유의 한유 문집 중 맹동야를 보내는 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리 어리석은지, 마치 나 혼자 역경을 이기고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큰 사랑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부모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